플러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가끔 당연한 건데 왜 이런 문구를 붙였을까 싶은 일상 속 경고 안내 메시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무실 공용 정수기 앞에 붙은 여기에 물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강력한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박보경님, 엘리베이터에 적힌 문구 기대지 마시오랑 손대지 마시오. 앞에 누가 낙서를 해놨더라고요. 각각 남자애랑 여자에게, 남자에게랑 여자에게라고.

0: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카베페 주문.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카베페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좀 드러내고 싶었던 예, 그런 의도. 네, 뭐 오늘 하루만. 네. 강흥천님은요, 저는 커피 농사가 잘 안 돼서 요즘 안 주시는 줄 알았어요. 차디가 텃밭에서 커피 농사 짓는 줄 알았어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오해가 있다니까. 저희가 이제 뭐 여러분들의 뭐 번호나 이렇게 뭐 존함 이렇게 호명하면서 누구 드립니다 누구 드립니다 타 방송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얘네 말만 하고 안 주는 거 아니야?

이현우의 음악 앨범. 자,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시작됐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8910 공짜앤콩으로 수요일 아침 일상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티내면서 차준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044님, 나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는 차디, 드디어 나도 차준커 받았다. 안 준다고 불평불만하며 맨날 문자 보냈는데 갑자기 미안해짐. 아, 미안하실 거 없어요. 저희가 미안하죠. 늦게 보내드려서. 에, 벌써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2735님, 으악. 현우님, 제가 차준커 실물을 영접했습니다. 먹고 힘내서 오늘 하루 잘 살아볼게요. 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0961님, 제가 증인입니다. 한 달 전에 차준커 받기 전까지는 주는 기어 마는 기어 했는데 진짜 왔어요. 신기하고 고맙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아, 주는 겨 마는 겨. 아, 맛있게 드셨고요. 7212님, 정말 티내지 않고 주셔서 온지도 모르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알게 된 적도 있어요. 그날 기분 최고였네요. 5804님, 저도 차주커 받아봤어요. 제가 느낀 건 청취자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피곤합니다. 심유영 씨, 옆에서 부장님께서 덥지 않니? 하고 자꾸 물으세요. 에어컨 켜드릴까 하면 아니 그냥 덥지 않냐고 이러고 마세요. 그리고 좀 있다가 다시 덥지 않니? 물으시고요. 에어컨을 켜달라는 걸까요? 그냥 혼잣말인 걸까요? 기분 맞춰드리기 너무 어려워요 하셨습니다. 그냥 트시죠. 왜냐면 아까 처음 물어보셨을 때 아니 그 얘기는 아니야 틀지 마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틀라는 얘기를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거부를 했기 때문에 아닌가? 어쨌든 그냥 트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날씨 좀 꿉꿉합니다. 제가 차중코 보내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사연 소개되지 않은 분들까지 추첨을 통해서 지금까지 차중코는 50잔 발송이 됐습니다. 50잔. 네, 50잔 나갔습니다. 깨톡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조용히 쓱 쉬지 않고 차중코를 이렇게 넣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음악 앨범과 함께 하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910 공짜인 콩으로 수요일 아침 일상을 나눠주세요. 50잔 지금까지. 자, 하림의 출국 들을게요. 김경희 씨가 청해 주셨네요.

0: 어디 가세요? 퀴즈 풀고 가세요. 수요일인 오늘은 배고픔 관련 퀴즈가 준비되어 있어요. 식사를 했는데도 자꾸 배가 고픈 느낌이 든다면 이건 식욕이 아닌 혈당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떨어지면서 필요 이상으로 공복감을 느끼는 가짜 배고픔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이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혈당을 빠르게 올린 뒤에 급격히 떨어뜨리는데 이 과정에서 가짜 허기가 반복되는 거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요,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데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관리에 효과적인 렌틸콩, 완두콩, 그리고 이것콩이라고 하네요. 이것콩은 요즘 바삭하게 구워서 간식으로도 인기 만점이라죠.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비둘기콩, 2번 갈매기콩, 3번 참새콩, 4번 병아리콩. 네. 자, 노래 들려드리는 동안 정답 주시면 돼요. 추첨 통해서 10분께 콩고기와 미소된장 세트를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910, 콩은 공짜입니다. 자, 노래는요. 아, 신해철의 노래 듣죠. 날아라 병아리.
1: 육교 위의 네모난 상자 속에서 처음 나와 만난 노란 병아리 얄리는 처음처럼 다시 조그만 상자 속으로 돌아가 우리 집 앞뜰에 묻혔다.

0: 네 집에 딱 맞춘 가구?
1: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0: 예산도 맞춰서?
1: 맞춘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0: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혼자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

네,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정답은 4번 병아리 콩이었습니다. 병아리 콩. 네, 병아리 콩. 뭐 좋은 음식이죠. 네, 많이 드시고요.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어요. 한루루의 사랑하게 될 거야. 1241님이 청해 주신 곡으로 2부 마무리합니다.

0: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2: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1: 대체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라고 했어요. 진짜 좋은 마음으로 후배가 먹고 싶은 걸 사주고 싶기도 했거든요. 근데 요즘 MZ들은 다 이런 건가요? 바로 가고 싶은 식당을 골라서 톡으로 보내는 거 있죠. 근데 그 식당이 헐, 제가 생각했던 수준보다 3배 이상은 비싼, 꽤 고급, 둘이 먹으면 20만 원 정도는 깨질 만한 곳이죠. 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이건 너무 과해요. 아무리 후배가 고맙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부담스럽다,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하면 되지만 제가 뱉은 말이 있으니 후배가 원하는 거 사준다고 해놓고 다른 곳 가자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그냥 사기에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밥 먹자고 만나자고만 할 걸 저는 왜 원하는 곳에서 밥을 사겠다고 했을까요? 차디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요. 에, 그러니까 20만 원을 그 쓸만한 관계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에, 이 관계에서 진짜 뭐 별로 이렇게 뭐 왕래도 없다가 되게 오랜만에 그렇게 또 가까운 것도 아닌데 연락도 좀 뜸했다가 띠 그냥 축하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뭐 이렇게 뭐 어 뭐 커피 쿠폰 같은 거 이렇게 딱 하나 띠 왔는데 작은 뭐 이렇게 뭐 조각 케이크. 예. 그런데 바로 골랐네. 가고 싶은 곳을.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뭐 약속은 약속이니까 또 그죠?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1번 생일 축하도 해줬고 선물도 받았으니 그냥 산다. 2번 아무리 축하와 선물을 받았다 해도 부담스럽다면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한다. 1번

애니멀스의 트러블 메이커 들었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자,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하시겠어요? 의견들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김일수 씨 111111111 10개 적어주셨네요. 후배가 눈치 없긴 하지만 사준다고 고르라고 했으니까 같이 만난 거 먹는다 생각하고 이번에 사주세요 하셨습니다. 그쵸.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까 네가 먹고 싶은 거, 네가 가고 싶은 거 다 골라라고 얘기해놨으니까 또 후배 입장에서는 그래? 선배님이 또 이번에 한턱 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크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이종신님 2번 다른 곳 가자고 한다. 그냥 쿨하게 야, 그거 너무 비싸지 않냐? 삼겹살이나 먹자 할 것 같아요. 대수롭지 않게. 이런 얘기할 때는 근데 심각하게 좀 안 되죠.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친 무슨 그냥 삼겹살 먹어 그냥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도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이렇게 자주 보고 친한 애들보다 가끔 이렇게 뭐 그리고 이번 연락하고 나서 내년 이맘때쯤 한번 연락하겠지 그런 친구한테 좀 더 그런.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예전에 제가 상 받을 때 김혜수 씨가 저 보고 귀엽다고 해주셨어요.
4: 지금도 귀여우시고요.
3: 예.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쪽 방화대교 부근에서 염창 나들목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또 여의도 구간 지나기 어렵고요. 동작대교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노들길은 여의하류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항 쪽에 올림픽대로 보니까 잠실대교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막히는데요. 강변문도 일산 쪽으로 가기는 크게 불편하지 않겠습니다. 분당서로 복정에서 탄천 1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2: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3: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 받았단 마리오.
4: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5: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3: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4: 마리오나 올렛.
6: 저는 그 YG 가수들이 항상 이상해요.
7: 네, 이쪽 계열이 더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SM.
6: 아,
7: 네.
6: 뭐. 그림체 말씀하시나요? 이런 말 괜찮아요. SM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8: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 대행진.
9: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 이의 날.
10: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

운전하는 걸로 끝나지만 회사원은 좀 다르죠. 참으셔야죠. 자, 날씨가 더워도 추워도 입을 건 입어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150만 원 상당의 의류 교환권 두 장, 그러니까 300이죠, 300. 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진짜 좀 후덥지근하긴 하다. 예, 하이키의 노래예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0: 또 중계를 하게 되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도 그렇고, 예, 뭐, 어떤, 우리 문어 이영표 우리 위원이기 때문에, 예, 뭔가 좀 이렇게 좀 미래를 내다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도 좀 물어봐 주시고,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모실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라디오쇼 선정 빅 레전드. 죄송합니다. 라디오쇼 선정 빅 레전드만 모십니다. 월드컵 특집 전설의 고수 스페셜. 자, 2026 북중미 월드컵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KBS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무려 상단에 이분들 얼굴이 있는데요. 수뇌부가 팍팍 밀어주고 있는 KBS의 간판이란 소리죠. 예, 8년 만에 귀환한 전설의 해설위원 이영표 씨, 그리고 역대 최연소 월드컵 메인 캐스터 남현종 씨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예. 오프닝 하다가 갑자기 이영표 씨 얼굴을 봤는데 깜짝 웃겨가지고 어제 사당교에서 뵀거든요. 그래가지고 왠지 좀 더 좀 친근감이 있어서 예, 좀 네. 작은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예, 일단 좀 한 분 한 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KBS 해설을 맡게 된 이영표입니다.
0: 아, 예, 반갑습니다. 예.
3: 네, 안녕하세요.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이영표 해설위원과 짝을 이루게 된 KBS 아나운서 남현종입니다.
0: 아, 예, 반갑습니다. 어제 저 사단기 녹화 때 이영표 씨가 하루 종일 함께 녹화를 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예, 조금 방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예, 이영표 우리 위원님은 원래 커피를 잘 안 드시는데, 그죠?
2: 네.
0: 커피를 안 드시고 이제 뭐 과일 주스나 이런 걸 드시는데 어제 녹화 때 그 커피를 벌컥벌컥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어제 좀 녹화가 좀 되어가지고
2: 네,

0: 게
1: 예, 왜냐면 이번 예. 월드컵에서 일단은 뭐 이 공중파 두사가 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빠졌기 때문에
0: 저는 아, 사실 아쉽죠.
1: 예. 예, 저는 사실은 이 월드컵 같은 경우는 뭐 JTBC를 아. 비롯해서 KBS 또 이제 MBC, SBS 네네네. 이 네 사가 함께 예. 뭐 다 같이 우리 대표팀을 응원하고 예. 그리고 서로 이제 선의의 경쟁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붐업을 일으키길 원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안타깝게 이 두사가 빠지게 돼서 일단 아쉽다는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0: 예.
1: 하지만 이제 우리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이 책임을 다하는
0: 예. 예.
1: 예, 이런 어떤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예. 생각을 가지고
0: 거꾸로
1: 있고
0: 거꾸로 얘기하면 네 명이 나눠 먹을 거를 둘이 나눠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넷이 나눠 먹는 거를 둘이 나가 나눠 먹으니까 이게 어떤 그 남현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갑자기 반도체 주예요. 갑자기 20% 올라갈 수 있거든요.
2: 저는 사실 지금 좋죠. 이용표 해설위원은 어쨌든 해설위원이고
0: 이 양반 워낙 스타고
2: 그렇죠. 아니, 저는 KBS 직원이란 말이에요.
0: 지금 남현종이 말이죠. 이번 그 중계를 통해서 상종가로 가장 수혜자가 될 수 있어요.
1: 지금 저희가 여기 예. 들어오기 전에 예, 예. 이 질문에 대해서 예, 예. 상당히 이제 큰 고민을 하고 오셨는데 그렇게 이제 전국을 찔르시면 저희가 지금 힘들잖아요.
0: 저는
1: 이렇게 되면 지금 저희 대답이 지금 다 잘못될 수가 있어요.
0: 아니, 지금 저는요 그 대본에 있는 걸 물어보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일이고 두 분이 이제 마주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심장을 알고 싶은 거지 대본에 있는 거 물어봐가지고 이런 거 안 합니다.
1: 예. 아,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예, 예. 그 두사가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좋아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뉘앙스신가요?
0: 아니 뭐 그건 이제 보기에 따라 다르죠. 예예 예. 보기에 다르고 아무튼 지금 남현종이 거기서 이제 제2의 전현무가 되느냐 안 되느냐
2: 전현무 선배요?
0: 예 제2의 전현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치고 올라가면 끝난 겁니다. 이번 월드컵 수혜자.
2: 네, 알겠습니다.
0: 일단 그 남현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남현종이 얼마 전에 다리를 다쳤습니다. 맞죠?
2: 그렇죠.
0: 예, 예.
2: 축구를 좀 이렇게 몸으로 해보자 하다가 아킬레스건이 완전 파열됐습니다.
0: 액땜한 거예요.
2: 아, 액땜이에요.
0: 우리 선수가 다칠 거 민족이 다친 거예요.
2: 야, 저는 뭐 액땜이에요. 7년 전에 전세 사기도 당하고 월드컵 앞두고 다리도 전세사, 부러지고
0: 전세 사기까지 얘기하지 마시고
2: 액땜을 뭐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0: 전세 사기 전세 사기는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액땜한 건 아닙니까? 가장 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액땜을 한 거란 말이에요.
1: 사실은 네. 이게 뭐 부상이라서 좀 약간 언급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네, 하지만 네, 네, 네. 사실은 이 저도 축구를 오래 했지만
0: 그렇죠, 그렇죠.
1: 축구 선수도 이 아킬레스건 부상을 잘 당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기 축구에서 동네에서 마실 가듯 축구를 하다가 이제 아킬레스건을 이 다치는 것은 네, 예, 예. 조금 약간 좀 몸 관리에 있어서 네.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2: 입으로만 하려고 축구를 입으로만.
0: 국가대표 월드컵 대표 선수였잖아요.
1: 그렇죠.
0: 아킬레스건을 다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1: 그 평소에 좀 스트레칭을 하고 좀 규칙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커피도 좀 줄이고요.
0: 커피요? 네. 커피하고 아킬레스건 뭔 상관이에요? 아이고 나 정말. 아 근데 또 남현종 우리 캐스터가 예 뭐 다리 다친 거야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건데 얼마 전에 결혼했죠?
2: 아직 안 됐습니다.
1: 결혼했어요?
0: 결혼 앞두고 있죠.
2: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네. 가을쯤에 이제 네
0: 야,
2: 준비를 하고 있는데
0: 끝났네 끝났어. 월드컵 터지고 바로 결혼하는 거 아니야?
1: 아니 근데 아니, 지난번에 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결혼을?
2: 네?
0: 뭐가요? 뭐라고
1: 그랬어? 죄송해요. 이게 라이브지 참.
2: 연기? 아, 뭐 갑자기 연기를 하세요?
0: 큰일 소리를 지금. 큰일 소리네. 아, 여기 있네. 말 나온 김에. 자, 이제 월드컵 중계진에 전현무 씨가 함께하게 되죠. 그죠?
1: 네, 맞습니다.
0: 예, 예. 굉장히 저는 저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현무 씨가 참 또 연륜도 있고 또 분위기를 좀 저 화기애애.

0: 들뜨게 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좀 확 좀 분기로 살리려면. 예.
1: 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첫 번째 이제 우리 첫 경기가 이제 체코전이잖아요.
0: 아, 그 얘기 좀 하죠. 예.
1: 그래서 이제 체코전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승리를 하게
0: 하면 확 올라오죠.
1: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다행인 게 이번 대회는 예, 뭐 예. 경기가 팀도 48개 팀으로 늘었고
0: 그러니까요.
1: 경기도 100경기가 넘어요. 네, 그래서 한 경기 한 다음에 이제 두 번 1차전 한 다음에 2차전 한 다음에 3차전 하는 그 사이에 텀이 되게 길거든요.
0: 네, 맞아요.
1: 네, 그래서 만약에 첫 경기 우리가 이제 멕시코를 잡게 되 알죠.
0: 체코를
1: 잡게 되면

0: 넘어서 들어온 네. 지구봉으로 들어온 소리 중에 우리나라 네. 컨디션이나 체코 선수들 컨디션 어떤지 첫 경기가 예. 가장 중요하잖아. 지금 이게 지금 시청률이 최고로 나온다고.
1: 체코 선수들도 안 해요.
0: 체코 동향이나 예. 우리나라 선수들 컨디션 동향이나 뭐 지구봉으로 나온 소리 좀 있나요?
2: 상당히 지금 클래식한 게 얘기 좀 해줘요. 보통 한 40년 전쯤에는 이 귀동냥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긴 했지만
0: 내가 형이야.
2: 네. 네. 그런데 얘기 좀 해줘요.

0: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네. 네. 예. 체코는 뭐 우리가 당연히 이제 첫 경기고 예. 7.3점을 따야 되는 팀이긴 하지만 결코 쉬운 팀이 아니에요.
0: 그렇죠.
1: 네. 특히 예. 이제 이 스트라이커의 이 패트릭 시크라는 선수가 있는데 예. 지난 시즌에 분데스리가에서 해리케인 다음으로 분데스리가 득점 2위를 한 선수이고요. 21골을 넣었던 선수고 그다음에 이 올림픽 리옹에서 뛰고 있는 파벨 슐츠라는 선수도 있는데 이 선수가 팀 내에서도 가장 이 공격 포인트가 많고 가장 아주 핫한 선수거든요. 이 두 명이 올 시즌에 만들어낸 공격 포인트가 40개 정도가 넘어요.
0: 그렇게 많아요?
1: 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득점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선수가 앞쪽에 두 명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팬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0: 미치겠네,
1: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 체코는 지난 이 플레이오프 두 경기에서 네 골을 득점하고 네 골을 실점을 했는데 그 네 골 중에 세 골이 코너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골이 그 롱스로잉에서 나왔어요. 그만큼 예, 예, 예. 이 190이 넘는 선수가 5명 정도 이상이
0: 5명이요?
1: 예, 포진되어 있고 특히 이제 공중볼에서 상당히
0: 그렇겠지.
1: 공격력이 좋거든요.
0: 키가 크니까.
1: 그래서 코너킥이라든가 특히 이제 우리 박스 근처에서 상대에게 파울을 내줘서 이 세트피스를 만드는 상황을 우리 선수들이 상당히 조심해야지만 어느 정도 실점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관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190이 넘는 선수 5명이면은 만약에 세트피스나 코너킥 넘어오면 그거 어떻게 해?
1: 그렇죠. 우리는 되는데. 뭐 일단은 골키퍼가 있고
0: 아이고야.
1: 그리고 뭐 김민재 선수라든가 몇 명의 선수가 뭐 190대가 있긴 있지만 아, 예, 사실은 예, 예. 다 따져봐도 한 두세 명 정도를 우리가 이 높이에서 완전히 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에게 이 코너킥이라든가 프리킥 기회를 최소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상대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코너킥이나 후리킥을 가져갔을 때에는 자기 멘트를 확실하게 책임지는 뭐 볼이 뜨기 전부터 이제 몸싸움을 좀 시작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마음껏 상대 공격수들이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헤딩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0: 조마조마하네 지금 갑자기 확 조마조마하네 지금.
2: 그렇죠.
0: 아, 불안해 죽었네.
2: 그래도 뭐 다행인 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체코와 과달라하라라고 해발 한 1500, 1600 정도 되는 고지대에서 경기를 하거든요.
0: 네네.
2: 근데 우리 지금 대표팀은 이미 미국 솔트레이크의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0: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0대 0으로 시작되거든요. 다행인 것은.
1: 그렇죠.
0: 그러니까 실력이 좋은 팀이 1점을 더 주지 않고 0대 0으로 시작돼요. 그게 너무 다행이에요.
2: 그러네. 네. 그러네. 피파 랭킹 높다고 점수를 더 주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경기가 0대 0으로 딱 시작이 되는데 경기장 안에서는 큰 일이 두 번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2: 어떤 일이요?
0: 우리가 먹거나
2: 그렇죠.
0: 우리가 눕거나.
2: 예, 예, 예.
0: 그러면 경기장 안에서 가장 그 큰 일은 딱 두 가지 우리가 먹거나 우리가 눕는 두 일밖에 일어나지 않는데 경기 전에 선수들이 대부분 경험 있는 선수들은 아, 우리가 가서 첫 골을 넣었다라고 생각했을 때를 상상하고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대비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경기를 시작하다가 한 골을 먼저 먹었다. 그랬을 때 나는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경기력을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걸 마음먹고 나가거든요.
2: 그런 것도 알려줘요?
0: 그렇죠. 그럼, 이제 경험 있는 선수들이 주변 선수들에게 이제 후배들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면
2: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0: 그렇죠. 특히 이제 실점을 먼저 했어요. 네,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선수들이 가서 네. 전혀 괜찮다. 오케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오케이, 이제 오케이, 이런 오케이. 얘기를 하면서 경기력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2: 선수 얼마나 힘들까.
0: 아유.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첫 경기가 토고였는데 토고에게 천재 실점을 하고 나서 네. 2대1로 역전을 했을 때
2: 그렇죠.
0: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경기장 안에서 경험 있는 선수들이 그런 이야기를 나눠줬었어요.
2: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세요. 네, 그럼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네. 오.
0: 그리고 역전승을 했었죠.
2: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말하는 그 사람도 속으로는 떨리고 있죠. 아씨,
0: 저도 뭐. 떨리고 있죠. 이거 안 되는데
2: 이거 어떡하지 이거? 네. 아 그렇게 했구나. 아 정주경님이 주셨는데 문어 영표님 이번 월드컵은 어디까지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또 문어라는 수식어가 앞에 붙잖아요. 예, 네, 네. 그 뭐 본인한테 그 어떻게 보면 부담될 거예요. 그죠?
0: 아니 뭐 제가 예. 전혀 그 제 예상이 맞지 않기 때문에
2: 안 맞아요?
0: 그럼 예, 그럼요.
2: 그럼 안 물어볼래요?
0: 아, 예상이 맞지 않기 때문에 네. 부담도 없는데 네. 그런 질문을 만약에 받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희망을 하죠.
2: 예.
0: 뭐 이번에도 역시 우리가 16강에 갔으면 좋겠다. 라고 희망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2: 맞습니다. 예, 무조건 무조건 이길 거라고 믿고요. 예, 긍정적인 시그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부정적인 시그널 다 없애야 됩니다. 예.
0: 이제 한마디를 덧붙이면 우리가 이제 오래 전부터 이제 월드컵에서는 항상 16강을 목표로 삼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주변 나라에서는 뭐 그 이상의 목표를 삼고 훨씬 더 많이 그 계속해서 목표를 상향 조절하는데 우리는 네. 왜 수십 년 동안 16강만 이렇게 찾냐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2: 그건 그러네. 우리는 4강까지도 갔잖아.
0: 그러니까요.
2: 왜 16강이야 근데
0: 그런데 왜
2: 진짜?
0: 우리가 16강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최근에 이 시장을 보면 전 세계가 뭐 유럽과 남미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최근에 뭐 동남아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축구에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나라가 한 나라가 축구에 투자하는 돈의 양을 보면
2: 예.
0: 얼마나 관심 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축구에 투자하는 그 돈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돈이 투자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솔직히
2: 아 그래요?
0: 그럼 네, 이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2: 아 그렇습니까?
0: 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이제 어떤
2: 저는 되게 많이 한 줄
0: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예.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이 그러니까 축구 선수죠.
2: 예.
0: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1년에 한 2,300명에서 400명 정도가 나와요. 매년
2: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0: 많이 나오죠.
2: 예.
0: 그런데 일본이 16만 5천 명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2: 인구가 차이가 난다고 쳐도 16만 명은 너무
0: 인구가 대한민국이 한 5,200만 명이고 뭐 일본이 한
2: 1억 한 2천
0: 1억 2천 3천이라고 네. 보면 한 1.2배 정도가 되면은 맞는 거잖아요.
2: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0: 네, 그런데
2: 다 축구
0: 이런 걸로 그래. 봤을 때 여러 가지 상황 인프라 시스템으로 봤을 때
2: 그렇지 그렇지
0: 우리가 이런 것들도 다 감안하면서 우리의 목표를 봐야 된다.
2: 그렇게 따지면 나는 생각도 하게 되죠. 잘하는 거구나.
3: 이게 이제 KBS 중계 방송의 특징입니다.
2: 야, 좋다.
3: 이 정도로 해박한 해설위원은 이영표 해설위원밖에 없습니다.
2: 아니 일단 박지성 씨도 들어는 봐야 되겠지만 잘하긴 한다.
0: 아, 지성이도 잘.
2: 지성이
0: 잘.
2: 저도 다 두 분 다 존경하는 네, 뭐, 정말 잘. 자랑스러운 네. 대한민국 또 위원님들이고. 아 근데 확 빨려드네 지금.
3: 아, 그렇죠.
2: 예. 뭐 현종 씨도 공방에 있는데 덧붙일 얘기 없어요 지금 이 이야기에 대해서?
3: 저는 그냥 지금 뭐. 저희 거 많이 봐달라고 홍보하러 나온 거니까 이번에 특히 월드컵의 가장 큰 특징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2: 예, 예.

0: 그러면 안전하게 네, 가는 그렇죠. 거고.
1: 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물론 뭐 축구는 다 이길 수도 있고 다 질 수도 있고 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첫 네. 경기를 우리가 만약에 아, 저는 반드시 승점 3점을 따서 이겼으면 좋겠고요.
0: 아, 이깁니다. 이깁니다. 걱정하지 네. 마세요.
1: 그리고 이제 멕시코는 뭐 사실 좀 쉽지는 않은 팀이에요. 왜냐하면
0: 아, 어렵지.
1: 홈 경기이기도 하고.
0: 피파 랭킹도 높더라. 예.
1: 그렇죠. 최근 이제 멕시코 경기를 보면 최근 14경기에서 9승 5무 패가 없어요.
0: 와 진짜요?
1: 예. 그리고 상대들이 뭐 포르투갈이라든가 뭐 우리가 강팀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팀들과의 경기에서 절대 지지를 않습니다.
0: 아, 자꾸밖에 없네.
1: 예. 그리고 아, 이 14경기를 하는 동안 20골을 넣고 단 6골밖에 실점을 하지 않았어요. 경기당 실점률이 0.43이에요. 한 경기에 실점을 할 확률이 0.43인 이유와 아주 좋은 수비 조직력을 갖고 있는 멕시코이기 때문에 아. 그것도 일방적인 응원이 예상되는 그 멕시코
0: 그러니까
1: 홈에서.
0: 홈 경기 아니에요 이게 또.
1: 만약에 우리가 승점 비기기만 한다고 해도

0: 이 조직력의 마법사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1: 사실 축구에서 조직력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2: 그렇죠. 네,
0: 그렇죠.
2: 심지어 아이고야. 이제 남아공 선수들은 선수 면면을 봤을 때 뭐 해외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는 많이 없어요. 근데 남아공 자국 리그에서 1등하는 팀 선수들이 되게 많이 포함돼 있어요. 예, 그 말은 이제 조직력이 좋다는 얘기겠죠.
0: 되게 재밌는 게 2021년도에 이 브루스 감독이 이 남아공 대표팀의 감독이 되고 난 이후에 벌써 이제 5년째예요.
1: 예.
0: 5년째인데 벌써 2023년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3위를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번에도 보면
1: 괜히 물어봤네.
0: 마벨로디 썬다운즈 소속의 선수를 9명이나 데려가면서 엄청난 지금 조직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선수보다는 조직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 남아공을 결코 쉽게 보면 안 된다. 감독 때문에.
2: 너무 그 걱정만 드리면 안 되니까.
1: 괜히 물어봤네. 괜히 물어봤네.
2: 하지만 우리 대표팀은.
0: 자, 이제 하지만.
1: 걱정거리만 더 생겼어. 걱정거리만 더 생겼어.
0: 그러나, 남아공 정도의 팀은 또 이제.

0: 어떻게, 야!
1: 그리고 요즘에 그 운동을 했던, 그리고 이 인내심이 있고 땀을 흘리면서 이 고통을 겪었던 선수들이, 예. 헤헤, 이런 걸로 이제 그 약 올린다고 해서 막 화를 내는 정도의 멘탈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0: 당연하지만 뭐 그것도 하나의 작전이잖아요. 그 흥분하게 만드는 것도. 그죠?
1: 근데 지금까지 제가 축구를 하면서 헤헤이로 상대를 약 올린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0: 그거 안 된다 이거죠. 그러나 그들이 또 좀 이렇게 분위기에 너무 이렇게 막 그 등락이 심하니까 그런 거 우리가 살짝만 조절을 해줘도 손흥민 선수가 이런 그런 것도 잘하잖아요.
1: 그 분위기라는 게 분위기라는 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선제 득점을 상대에게 뺏기면 그 다음부터 이 친구들이 엄청나게 이제 그 리듬을 타면서 그러니까. 막 분위기를 탈 수 있죠. 그래서 맞아요. 그런 어떤 분위기 주도권 싸움에서 초반에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는 그런 것들로.

0: 너무 재밌어가지고.
1: 아, 지금 헤이
0: 이렇게,
1: 헤이
0: 지금 이렇게만 하면 돼. 이렇게만 하면 1등이야. 이영표 잘한다. 어, 현종아. 네. 이영표 잘해.
2: 그러니까 저희 중계방송 들으시면은 네, 방금 이제 박명수 씨가 뭐라고 하든 자기 생각이 아닌 것 같으면 하고 그... 맞는 말만 하잖아요.
1: 아니 그 이 질문지를 그럼 이게 왜 준 거예요?
0: 마지막 한 말씀 해도 20초 남았어. 20초. 마지막으로 이영표 위원님. 예. 마지막.
1: 헤이 헤이.
0: 야이 개칼 갈매. 우리 구리야이. 두 분 저기 진짜 기대해 볼게요. 네. 예. 예. KBS KBS 월드컵 축제 화이팅.
2: 월드컵은 KBS.
0: 갈매.
1: 헤이 헤이. 헤이 헤이.
3: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우리

0: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1: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폰.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요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얼굴 축소 전문 가인미가에서 10만원 상당의 뷰티 상품권,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엄마 손은 약 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예매권 선물도 있습니다. 헐리우드의 거장이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신작이죠. 6월 10일 개봉하는 SF영화 디스클로저 데이. 예, 예매권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커피 드리는 코너 때 오늘 문자들을 보면 이런 표현이 좀 많습니다. 저 커피 수혈 필요해요. 카페인으로 수혈해야 합니다. 힘이 모자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수혈을 하고 기운을 되찾으시는 편이신가요? 커피? 아니면 운동? 쇼핑? 혹은 아이들 사진? 아니면 뭐 저녁에 마시는 맥주 한 잔? 생기를 되찾게 하는 여러분들의 연료 알려주세요. 저 이런 거 너무 궁금하잖아.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할게요.

0: 하더라고요. 뭐 남편이 얘기를 봐주는 동안 본인 혼자 쉴 때 좀 힘이 난다. 뭐 이런 얘기 주변 친구들 많이 하던데 여러분들의 그런 연료가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야 해요. 뭐 하면서 가광 듣고 있는지 또 수요일의 수혈은 뭘로 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광고 타임.
1: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2: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1: 예산도 맞춰서?
2: 맞춘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1: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맞습니다. 정말 요즘에 돌아다녀 보면 뭐 맞춤형으로 제작해주는 베개도 있고 아니면 뭐 경추 베개도 또 어떤 소재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뭐 메밀 막 이런 거 들어간 것도 있고 요즘에는 무슨 친환경 소재 들어간 베개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정착했습니다. 네, 이 경추 베개인데 너무 두꺼운 경추 베개는 그 오히려

커피 선물 주는 라디오 많죠. 근데 그거 아세요? 커피는 여기가 본점이에요. 아메리카노, 라떼, 모카, 아인슈페너, 마키아토, 그리고 디카페인 음료까지.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폴킴이 쏘는 커피 받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받아가세요. 커피 한잔 할래요? 8047번님께서 두 살 아들이랑 둘이 근교 목장에

그렇습니다. 네, 노래 연습을 열심히 해야겠죠. 가수가 되려면 노래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4번, 이 직업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귀 크게 열고 듣고 있을게요 라고 하셨고요. 이 직업의 좋은 점은요, 참 다양한 분들을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다라는 점. 정말 무대 올라갈 때마다 또 이렇게 라디오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정말 다양하게 들을 수 있다라는 점이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때요? 꽤 괜찮은 직업 같지 않나요? 우리 소율님, 학교 숙제 잘 해서 제출하길 바래요. 삼촌이 바랄게요. 5002번님,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다섯 분 추첨해서 뷰티 상품권 드릴게요. 아, 근데 이거 하려면 이 뷰티 상품권 필요합니다. 네네. 초6, 중3, 고3이 멋부리고 찍는 이것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보기 드립니다. 1번 뻑카 버스카드 앞에서 야유가 쏟아집니다. 2번 졸업사진, 3번 수학 주관식 문제, 4번 캐치 캐치 챌린지 따 따라따따 따 따라따따. 네, 저희는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더 윈드의 다시 만나.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그리고 효정의 나의 작은 청춘에게 듣고 왔습니다. 2636번님께서 회사에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연발해버렸어요. 부장님 눈치가 보였지만 다행히 기분이 좋으신 달인지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은 여전히 불편하네요. 실수 좀 안 하고 싶어요. 그래요. 실수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연발하면 연발을 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역시도 실수할 때 많습니다. 저도 다 아는데 막 무대에서 가사 틀리고 그런 실수를 하는 경험도 되게 많아요. 그래도 우리 2636님께서는 부장님 눈치만 보면 되지만 저는 관객의 눈치를 봐야 된답니다. 관객의 숫자가 그날그날 다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또 가사를 연달아서 틀리게 되면 정말 땅바닥을 보고 노래를 불러야 해요. 왜 그럴까요? 다 알고 다 노래도 듣고 연습도 했는데 꼭 그렇게 뭔가 원하는 대로 안 풀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 버려야 돼요. 나의 월급처럼. 네, 정준형님. 요즘 몸 만드는 재미로 헬스장에 다니고 있어요. 단백질 잘 챙겨 먹고 쇠질 열심히 하니까 근육량이 서서히 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고 뿌듯해요. 폴 형도 웨이트 하는 것 같던데 혹시 3대 몇이세요? 형이랑 같이 운동해보고 싶어요. 일단 3대 몇이세요? 라고 하는 순간부터 같이 운동을 못합니다. 저는 3대 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운동을 그날 갔느냐 안 갔느냐, 그것이 저는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정준영님은 3대 몇이시나요? 이렇게 근데 굳이 몇이냐고 물어보는 분들은 또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이게 힘이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운동에서 늘기도 하지만 이 타고난 힘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이 라디오 여기 앉아있는 게 저에게는 운동이자 또 헬스입니다. 네. 입에 웨이트를 달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저희 노래

0: 될걸? 할인 훌라면.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 실라!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서울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3, 4부는 폴짝데이,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소개할 거고요. 퀴즈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지금부터 사연 보내주세요. 자, 나의 친구들아, 지금이 너네들이 분발해야 될 요 타이밍이야. 너네 그 얼마 전에 뭐 결혼을 생각한다, 연애가 뭐 어쩌다, 소개팅을 했는데 뭐 어떻게 막 나한테 얘기했던 거 있잖아. 그거 지금 보내. 지금 안 보내면 너네 가만 안 둔다. 여러분들도 지지 말고 사연 꼭 보내주세요. 뭐 최근에 먹었던 맛있는 것들, 뭐 눈여겨보고 있던 가고 싶은 곳들, 이런 거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저희는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박효신의 기프트.

일부 열차가 운행을 멈췄습니다. 경의선은 서울역부터 수색역 구간의 운행이 중지되고 있고요. KTX는 서울역에서 행신역 구간의 열차가 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차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운행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 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5: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6: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7: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

잃어버리지 않아서 다행이야. 커스텀 이어폰 비싸거든요. 네. 임효진님, 단종 오빠 박지훈의 신곡 가광에서도 듣고 싶습니다. 박지훈의 Body Else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 단종 오빠가 노래도 하는 사람이에요. 다들 아시죠? 하셨습니다. 저희 단종 오빠 때문에 많이 울었잖아요. 정말 이 단종 오빠가 그렇게 자기를 저장하라더니만 정말 각인을 시켜버리셨더라고요. 네,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정말 아 이런 게 임금의 어떤 이 품위인가? 약간 이 위압감? 뭐라 그럴까요? 네, 정말 아 좋습니다. 임효진님이 남겨주신 노래 박지훈의 Body Else 듣고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퀴즈 위에서 띄워놓는 폴짝 데이 시작할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4: 위제로
3: 과식계도 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4: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아니면 막 그냥 나긋나긋 뒹굴뒹굴 이렇게 나긋나긋 읽는 거 맞나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요즘처럼 날씨 좋은 날에는 조금 이렇게 펄짝펄짝 하는 것 같고, 또 약간 춥고 갑자기 막 추워지고 날씨 흐려지면 좀 가라앉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은지님은 오늘 어떠세요? 9674번님, 오늘의 폴짝데이 퀴즈도 기대합니다. 5답, 6답, 7답 다 환영하시죠. 제가 퀴즈에 좀 약하긴 해서요. 어머, 우리 9674님이 고급 유머 좋아하시나 보다. 5답, 6답, 7답. 네, 많은 분들이 질색팔색하지만 거봐요, 다들 기억하잖아요. 오늘 또 4부에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5답, 6답, 7답, 8답, 9답, 10답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센스 있는 출퇴근길 드라이빙을 위한 체크리스트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5분 추첨해서 아주 달콤하고 부드러운 폴킴의 목소리 같은 밀크푸딩 보내드릴게요. 풍선을 부른 원곡 가수는 누구일까요?가 퀴즈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기 드릴게요. 1번 포맨, 2번 다섯 손가락, 3번 틴틴파이브, 4번 독수리 오형제. 저희는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신기의 풍선.

잠을 사르르 녹이는 우리 조카를 생각하며 스윗소로우의 노래 신청할게요. 간지럽게. 오, 맞아요. 정말 그 저도 주변의 조카라고 해야 될까요? 제 친구들의 애기 그렇게 또 사진을 보내줘요. 너무 많이 보내줘요. 근데 또 너무 귀엽습니다. 정말 이 막 혼자서 막 발레 배우는 얘기가 있거든요. 막 발레를 혼자 하려고 막 발을 들고 있는 영상 같은 것도 보내주고 하는데 아 정말 귀엽긴 하더라고요. 정말 사르르 녹을 것 같습니다. 짜다짜님께서 밥 먹고 계산할 때가 되면 꼭 화장실에 가는 친구가 있어요. 매번 그러다 보니 계산은 늘 제 몫입니다. 요즘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매번 그러니까 약이 올라요. 얼마 전엔 그래서 저도 계산을 안 하고 버티고 있었는데요. 걔도 덩달아서 말없이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 시간이 너무 어색해서 결국 제가 또 계산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죠? 좋아하는 노래 들으며 속상한 마음 진정시킬래요. 다비치의 팡파레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오 이거 좀 화날만 한 사연 아니에요? 그 이제 뭐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친구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좀 여유 있는 친구가 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저는 뭐든지 순서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친구야 너 미안해.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좀 너한테 부탁을 해도 될까? 라고 한다면 나도 힘들지만 또 친구를 위해서 밥 한 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말을 안 하고 덩달아서 버티고 그 타이밍에 그냥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앉아버리세요. 앉아서 그냥 나오지 마세요. 그냥 문자로 그냥 미안해 나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 너가 계산 좀 해줘 요렇게 하세요. 네네네. 짜다짜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스윗소로우의 간지럽게 그리고 다비치의 팡파레

가수로서 2억 스트리밍을 돌파했다라는 거는 정말 그 이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우스님 왜 폴킴 노래는 안 들으시죠? 지금 폴킴 노래도 1억이 아니라 지금 넘어가야 될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우리 지코의 아무 노래보다는 폴킴 노래 중에 아무 노래나 하나 들어봐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폴킴의 너를 만나 2억을 향해 가보자고요. 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한 폴짝데이 이제 그만 폴짝폴짝 돼볼게요. 제우스님의 신청곡으로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에서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주세요. 노래 들을게요. 지코의 아무 노래.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식단 파트너 득근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맛있는 요즘 쫀득이 길함 이너팜에서 말차 젤리바와 목캔디, 레몬과 허브의 조화 파마 블렌드에서 유기농 레몬즙 스틱, 나를 위한 온전한 휴식 리노바 화장품에서 페이스 앤 넥 듀오 마스크팩,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라이크라 볼캡,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 튼튼 시럽,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무궁화호 열차도 운행에 변동이 있으니까요. 열차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시내 동부간 선도로 성수 분기점 쪽입니다. 도봉지하차도 안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3차로가 막혀 있으니까 주의해서 운행하셔야겠고요. 정체는 지하차도 중간 지점에서 월계 1교 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월계 1교 부근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변문로 구리 방향 방화에서 월드컵대교 쪽으로 고장난 차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원효대교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속도가 뚝 떨어지는데요. 여기도 작업 때문에 이렇게 막히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에드피아.
3: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6: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5: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7: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그리고 박유선님, 퀸디 보면 저도 자신감 생겨요. 내일 오전에 면접 부시고 올게요. 면접 부실 수 있어. 화이팅입니다. 무슨 면접이려나? 면접 얼마나 떨릴까요? 그러니까 그 앞에 지금 막 면접관들이 이렇게 막 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긴장하지 말고 그냥 나를 보여주자. 그런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저분들도 우리 동네에 있는 그냥 아저씨들이다. 우리 이웃 아저씨들이다. 주말이면은 그냥 아이스크림 이렇게 물고 그냥 산책하시는 그냥 아저씨분들이다라고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하시면서 긴장하지 말고 화이팅입니다. 김장원님, 오, 맞아요. 일을 맞이할 때 설렘이 두려움을 이기면 곱빼기 시너지가 되더라고요. 자신감, 자신감, 가비처럼 자신감 있게 뚜루뚜루 라고 해주셨네요. 뭔가 약간 어떤 음유를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대로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맞아요. 설렘이 두려움을 이기면 진짜 그게 시너지가 돼요. 그 설렘이요. 엄청 일을 할 때 보는 사람도요. 그리고 뭔가 같이 일을 하는 사람도 되게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원혜진님, 가빈님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하품을 몇 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빈님은 피곤할 때 어떻게 해요? 아, 피곤할 때 많죠. 피곤할 때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렇게 매체에 보여지는 일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때 그냥 에너지를 그냥 팍 쓰고요. 그냥 없던 에너지, 내일 쓸 에너지, 내일 모레 쓸 에너지까지 일단 가져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끌어다 쓴 에너지가요, 지금 한 2년치에 2년 뒤에 에너지까지 지금 끌어쓰고 있는데요. 그 나머지의 시간은 그냥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약간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비리카노 좀 드릴까 봐요. 저 이제 피곤할 땐 저는 커피를 마시거든요. 지금도 옆에 커피가 늘

0: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2: 카페페 주문.
1: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2: 카페페 주문.
1: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네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우리

수 있는 부분은 아닐까 싶기는 한데, 예. 아,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줌바는 좀 약간 땀 흘리고, 뭔가 약간 운동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예. 아, 줌바 되게 재밌을 것 같기는 한데, 예. 저도 많이 봤었거든요. 김은영님, 괜찮아요. 1년 지나도 2년 하면 더 늘어 있습니다. 김아름님, 아기 토마토 소스 만들어주려고 마트 들어갔다가 오이 50g, 열무까지 사와서 오전 내내 열무김치 담그고 오이지 하려고 오이 손질 중에 듣고 있습니다. 와우, 오이 50개랑 열무까지 사와서, 와우. 아기 하원까지 1시간 남았는데 그때까지 끝낼 수 있겠죠? 아, 진짜 엄마들은 안 쉰다. 쉴 수가 없다. 지금. 애기 토마토 소스 만들어줘야 되니까 가 있을 때 어린이집 가 있을 때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아우, 고생 많으시다. 한 시간까지 화이팅 할 수 있게 제가 텐션 많이 드릴게요. 아름님. 8155님, 가비님 안녕하세요. 가비님이 처음 DJ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조금은 어색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매일 듣고 보니 2시에 정말 텐션과 목소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야기 없어서 손뜨개질 하면서 가비님 목소리 듣고 있어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에 좀 오해를 드리기 쉬운 캐릭터예요. 네, 처음에는 과하지 않을까, 저 여자 성격 괜찮을까 하는 그런

파이팅입니다라고 해주시네요. 아, 여러분 아직 모르셨구나. 예, 천천히 들어오세요. 천천히 들어오셔가지고요. 저랑 2시부터 4시 즐겨주시면 됩니다. 7493님. 아, 잠시만요. 황주민님이 퀸의 마인드가 뭔지도 알려달라고 하시는데요. 아, 퀸의 마인드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거. 하기 싫어도 나 열심히 하는 거. 그냥 하는 거야 일단은. 어, 약간 퀸의 마인드. 그냥 뭐든지 약간 긍정적인 말 뒤에 퀸의 마인드를 붙이면요. 그 마법의 단어예요. 그래서 하기 싫은 것도 열심히 하는 거 퀸의 마인드. 맛없는 음식 아니야. 맛없는 음식은 맛있게 먹을 수 없어. 오늘 하루 음식 맛있게 먹는 거 그게 바로 퀸의 마인드. 그냥 모든 것에 퀸의 마인드를 붙이면요. 정말 퀸이 된 것 같고 약간 기분 좋아지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죠. 7494님, 오늘 10시에 헬스장 가려고 그 전날에 알람을 설정했는데 알람 끄고 그냥 자버렸어요. 하루만 빠져도 괜찮겠죠? 그럼요. 하루만 빠져도 괜찮죠? 내일은 꼭 가실 수 있도록 예,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하루 정도야 빠질 수 있는데 이게 하루 빠지면요. 그게 문제야. 다음날도 가기가 싫어. 웬만하면 지키는 게 좋은데 내일 가면 되니까요. 김인혜님이 택시 종종 타는데 택시 기사님들한테는 제가 말해드릴게요. 2시엔 가비의 슈퍼라디오 들으시라고요. 아우 감사합니다 인혜님. 네 제가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많은 택시 기사님들 잠 깨울 수 있게 열심히 할 테니까요.

0: 바비의 슈퍼라디오. 굿 아프터눈. 자, 오늘은 또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볼까? 어머, 뭐가 이렇게 많아? 알겠송. 오늘 인터넷에 떠다니는 핫한 이야기들 핵심만 쏙쏙 긁어다 줄 수 있어?
1: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AI 게스통입니다.
0: 오, 하이 게스통. 아니 게스통, 너 혹시 몇 시에 일어나?
1: 전 가비님보단 일찍 일어나요.
0: 아니 내가 몇 시에 일어날 줄 알고 그래. 나는 아점겸 인간일 뿐이야. 아점겸 인간. 못 알아듣겠지. 내가 설명해 줄게. 아침과 점심 사이에 일어나는 사람. 난 한 10시? 뭐 11시? 이때쯤 일어나거든.

0: 치킨을 사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네요.
1: 아니 5만원 당첨됐으면은 반은 뭐 복권 사고 반은 치킨 사고 그럼 되지. 그럼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넥스트 뉴스.
0: 김병옥 님의 소식입니다. 9년 전에 아파트 구입할 때 받은 아파트 대출금을 오늘 완납했다고 합니다. 9년 동안 대출금 갚느라 열심히 일한 가족을 칭찬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1: 와우, 9년 만에 대출금 다 갚은 거 이거 되게 빠른 거 아닌가? 너무 축하드려요. 이제 온전히 병옥님과 아내분의 집이네요. 와, 그러면은 이제 은행과의 어떤 그런 건 없고 이제 완전히 내 거. 아, 부럽다. 나도 집 사고 싶어. 오케이, 넥스트 뉴스.
0: 3953님께서 매일 빨래만 했다 하면 양말 한 짝씩 사라지는 미스터리가 반복됐는데요. 드디어 잃어버린 양말짝을 찾았다고 합니다. 범인은 바로 세탁기 옆 틈새였다고 하는데요. 실종된 양말 6쌍이 한꺼번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1: 와우, 아니 근데 나도

네, 빅뱅의 블루 듣고 왔습니다. 저는 게스트통이 이제 하루하루 재밌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콩으로 알려주시는 분들은 또 다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8651님, 가비언니 지금 수업 중인데 교수님 몰래 듣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아, 수업 중에는 몰래 안 들었으면 좋겠네. 8651님 너무 고마운데 수업 중에 괜찮을까? 에이, 수업 중에는 수업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에이, 하지만 들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지금은 수업 중이니까 좀 이따가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유경인님, 가비님 한마디 한마디가 힐링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양원령님,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살이 안 빠지는 건 뭐죠? 나이살인가? 살은 안 빠지고 몸무게는 더 늘어나네요. 나 참, 원령님 저도 다이어트 해봐서 아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진짜 안 듣고 싶은 말이실 수 있는데 정말 탄수화물이나 먹는 걸 줄여야지 살이 빠지더라고요. 진짜 억울해요. 그렇게 맛있는 게 많지라도 않던가, 맛있는 게 세상에 이렇게 많은데 참아야 한다는 게 좀 너무 힘들죠. 근데 운동하시고 그리고 또 약간 먹을 걸 줄이시면, 특히 탄수화물을 줄이시면 금방 빠질 거예요. 저 믿고 한번 해보세요. 7454님, 이 시간에는 항상 아이라이딩 중에 같이 라디오 들어요. 아직 초등 2학년이라 아기지만 너무 바쁘네요. 화이팅 해주세요. 아,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인 친구 라이딩 중에 같이 라디오를 들으시는군요. 오, 그러면 지금은 약간 그런 시간이죠? 학교 시간인 거죠? 자주 들어주세요. 7454님. 2975님, 아이쿠야, 방과 후 수업 들어가야 하는데 차에서 못 내리고 있어요. 가비가비가비 신나요 신나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계속 좀 약간 듣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2352님, 퀸디 보러 오픈 스튜디오 왔어요. 스우파 퀸가비로 보다가 직접 보니까 진짜 완전 퀸의 아우라.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4: 위제로
3: 과식에도 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4: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험 과식엔 위제로
1: 일양약품 She
5: is reckless.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가비의 Super Radio. 잠시 후 3부에서 알파 드라이브 원과 함께 퀸즈 데이 만들어 갈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RG1에게 궁금하신 질문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네, 엄여진님이요. 가비 이모, 근데 오늘 패션 조교님 같아요. 키키키. 알파 드라이버는 오빠들이 가비 이모 보고 가비 이모 첫방대처럼 떠는 건 아닐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비 이모 아니에요. 예. 네. 그냥 가비라고 부르세요. 이모라니요. 아, 오늘, 그래도 제가 사실 더 떨려요. 예. 네, 왜냐면 잘해야 될 텐데, 첫 뭔가 약간 초대석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잘해야 될 텐데 잘할 수 있을지 지금 저도 중간중간에 열심히 대본 보고 어떤 이야기 나누면 좋을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요, 우즈의 드라우닝 듣고 3부로 먼저 가 있을게요. 빨리 오세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곳곳으로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인데요. 월계 1교에서 월릉분기점 쪽으로 작업하면서 1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여파로 도봉 지하차도부터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강변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눠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 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운과 자존심을 건 단 한 판의 승부. 가비, 바비, 보, 가비의 선택은? 우리 오늘은 갈 길이 바쁘니까 아주 초간단 가위바위보로 가겠습니다. 저랑 같은 거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거 내야 돼요. 3, 2, 1, GO! 가위, 바위, 보! 자, 과연 제가 뭘 냈을지 저랑 같은 거 내시는 10분 뽑아서 가비리카노 드릴게요. 문자번호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아이,

아이브의 After Like 듣고 왔습니다. 가비바비보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낸 거 바로 뭐였을까요? 예, 여러분들 지금 8544님 오늘은 가위 느낌 왔다. 4253님 가비바비보 가위로 응모합니다. 정연우님 오늘 흐리니까 가위가 땡긴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예, 제가 오늘 낸 건 바로 바위였습니다. 네, 저랑 같은 거 내신 바위 맞춰주신 열 분은요. FORU님 여진님, 이완성님, 안우준님, 추윤남님, 3400님, 8651님, 1108님, 0330님, 4517님입니다. 저희 잠시 후에 알파 드라이브 1 모시고 퀸즈데이 함께 하는데요. 지금 오픈 스튜디오 앞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광고 듣고 빨리 시작해 볼게요. 가비의 슈퍼라디오 3, 4부는요. 메디카 코리아,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고려기프트, 메디힐 톤업헤드, KB국민은행, 서울사이버대학교 제공입니다.

0: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0: 너무 좋아하실 선물 알파 드라이브 1의 자필사인이 담긴 멤버들의 필름 카메라 사진이고요. 만약에 70초가 다 되지 되었는데도 멤버들의 PR이 끝나지 않았다면 챌린지 영상을 찍어주셔야 돼요. 저희는 뭐 네. 챌린지 영상도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어디부터 갈까? 준서님부터 가실까요?
1: 저부터 가겠습니다.

0: 를 이제 OMG로 활동 이제 앞둘 예정입니다.
1: 뮤비 나오지 않았나요?
0: 네. 어제
1: 뮤비 나왔죠. 맞습니다. 약간 번개 치고 비 오고 앞에 그 설명하시고 기상캐스터로.
0: 맞습니다.
1: 아주 청량하고 귀염귀염한데 OMG 요것도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2: 좋습니다.
0: OMG는요. 네. 이것도 제가 하는 거. 네.
1: OMG는,
0: OMG는 네. 이제 어떤 일상 속에서 어떤 그 놀라운 일들이나 이제 또 엉망인 상황들마저도 이렇게 재밌게 해 나간다.
1: 끈적으로
0: 이런 멋진 의미가 담긴 곡이지 않나 싶습니다.
2: 알파드라이버만의 이제 낭만 에너제틱 바이브로 어떤 상황에서든 OMG 하지만 우린 재밌게 이겨내겠어.
1: 맞습니다. 긍정의 느낌으로. 마인드로 이겨내겠다.
2: 그렇죠. 맞습니다.
1: 0041님께서요. OMG 무대에서 가장 좋아하는 파트가 어디냐고 혹시 있으신 분 계세요?
2: 있나요? 상현이 있나요? 상현이? 안신이 있어.
3: 네. 점점.
4: 나보기 엄청했어.
2: 소개 한번 해주세요.
3: 소개 한번 해주세요.
0: 어떤 파트요?
3: 그때 아무 약간 다 로봇처럼 이렇게 춤추고 있어요.
2: 뚝 멈추고?
3: 그리고 표정도 우리 사실 그거 우리 포인트 정리했어요.
2: 그쵸.
0: 기쁘고
2: 뭐 슬프고 절망적이고.
3: 맞아요.
1: 그 안에 그 포인트가 다 있는 거예요?
2: 맞아요. 표정 저희 이번에 표정마저 안무로 좀 디테일 맞춰가지고.
1: 표정마저. 그러면 약간 그런 거 좋아하시겠다. 이렇게 무대 많이 하다 보면은 중간 중간에 바꿀 때도 있잖아요.
2: 그렇죠.
1: 그 날마다 좀 바꿔도 재밌을 것 같네요.
0: 맞아요. 그걸 살짝 열어두고 만든 거.
1: 1697님이요. 뮤직비디오에 자전거 타는 씬 나오던데 혹시 비하인드 있다면 말해달라고 하시는데 비하인드 있을까요?
5: 비하인드 있습니다.
1: 있으세요?
2: 어떤 거예요?
5: 이제 제가 자전거가 한 5-6대 있고 보드도 스케이트보드도 한 4개쯤 있었는데
1: 많다.
5: 그때 저희의 이제 대기실과 뭐 촬영장이던 대기실과 뭐 밥을 먹으러 가던 곳 가야 되는 곳이 약간 거리가 조금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한번 막상 하면 또 재밌게 잘 할 수 있어요.
2: 그래요. 그 한 번 또 보여주실 수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1: 보여줄까요?
3: 누나 보여줄까?
2: 제일 잘하는 멤버인가요?
3: 네.
1: 제일 아주 아주 맛있게 춤을
3: 제일 잘 돌리는 멤버입니다.
1: 자, 저희 한번 그 부분 불러드릴게요. 빙글빙글 부를게요.
4: 5, 6, 7, 8 빙글빙글 돌아가는 7 days a week.
2: 오케이 좋아요. 안무 배우면서 좀 에피소드 같은 것도 혹시 있어요? 안무 배우면서 어려웠던 거나 이거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그런 것들도 혹시 있는지 궁금하긴 했네요.
3: 근데 사실 네. 방금 이 춤이 나와서 그런지 이게 원래는 이게 아니었는데 네. 이제 원래 안무가 있다가 갑자기 이 부분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2: 수정을 좀 했나 보다. 네.
3: 그래서 그게 바뀌고 나서 뭔가 되게 긍정적인

0: 가비의 Super Radio Queen's Day. 오늘은 초여름의 소년미를 가득 안고 돌아온 알파 드라이브 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네. 상훈님이 혹시 문자 하나만 읽어주실 수 있나요? 여기 지금 문자를 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1: 자, 빙글 우리 푸르님께서 네.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초밥 먹고 싶어요. 아,
2: 저도요.
3: 맛있겠다, 맛있겠다.
1: 진짜 맛있겠다.
4: 회전초밥 좋죠.
2: 이만큼.
0: 아, 그 약간 그런 것도 하세요? 그 식단도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다들?
1: 아무래도.
0: 네. 아무래도 네.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식단을 안 해도 살이 쭉쭉 빠질 수밖에 없죠. 춤 계속 추다

0: 오케이.
1: 그리고 어쨌든 제가 네. 보여드리지 않았던 무대들도 이제 보여드리는 시간이니까.
2: 아, 예.
1: 그런 느낌.
0: 아, 보여드리지 않았던 무대.
1: 네, 그렇죠.
0: 오케이. 그렇죠. 이건 되게 좋아하시겠다. 네. 제가 좀 재밌는 질문.

0: 아리와는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장감 회사에서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켜본 직장인입니다.
1: 예. 그렇지.
0: 저는 차마 라디오를 들을 수는 없지만 유유 이분 아리오한 첫 컴백 꼭 응원하고 싶어서 네, 문자라도 보냅니다.
2: 다시
0: 보기로
3: 볼 거예요.
1: 볼 거예요.
0: OMG 대박 나라 아리오한 화이팅. 번개맨 신롱 롱롱롱롱 사롱해

0: 셉이에요.
1: 아, 셉이에요.
0: 네, 그래도 그때 네. 네. 아. 아, 감사합니다.
2: 난 보이스 코딩 타면서 안신이 형이 뽀뽀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1: 아, 그래요?
3: 근데 막 비하인드 네. 뽀뽀 이렇게 하는 게 찍혔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그때도 이제 다 같이 보던 장면이니까 와, 안신이 뽀뽀 어떻게 좋아했니까 아, 저 컨셉이에요.
0: 어, 봐고 싶어요.
1: 아, 받고 싶어요.
4: 받는 걸 싶다. 좋아한다. 아,
1: 근데 멤버 중에서 혹시 뽀뽀를 해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2: 옆에 있는
3: 옆에
2: 옆에 있는
1: 옆에 있는
3: 멤버 중에 있어요?
0: 가끔 가끔
4: 뭐야 뭐야
2: 누구한테 받고 싶어?
0: 에이.
5: 가끔 받고
2: 누구한테 받고 싶어?
3: 아예 받고 싶다.
5: 오케이, 오케이. 그럴 수도 있지.
1: 아, 또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준서와 상원이 팀 내 대표 잔소리꾼이라고. 아~ 잔소리를 많이 하시면 어 누구한테 잔소리 어떤 잔소리 많이 하세요?
3: 아 이거 누가 낸 소문이지?
1: 어, 그런 얘기가 있어. 대표 잔소리꾼이다.
3: 상원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어 일리 있습니다.
1: 어 그래요? 어떤 잔소리가 보통 나오나요?
0: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네. 좀

0: 일부러 꼴등 한다고?
1: 그러면 연습 게임을 먼저 해볼까요?
2: 아, 좋습니다. 네.
1: 저희 7NC 연습 제시어는 알파 드라이브 1입니다. 아~ 멤버는 앉아있는 차례대로 시작해 주실 건데 이번엔 상현님 먼저 해보는 건가요?
3: 아, 좋습니다.
0: 아, 네. 알파 드라이브 1.
1: 시작! 알!
3: 알파 드라이브 1이 왔습니다.
1: 파!
2: 봐봐.
0: 바빠도
2: 봐주세요.
4: 바빠도
0: 드디어 왔어요.
3: 드디어 왔어.
5: 라이브 송출 중입니다.
3: 이봐요. 우리 진짜 우리 진짜 왔다고.
0: 왔다 왔어.
1: 브.
3: 브. 아, 원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잘 하고 있네요. 우리 멤버들 사랑합니다.
1: 정찬씨가 또 준비를 잘해주시네 확실히.
3: 감사합니다.
1: 오케이 지금 좋아요.
3: 아, 이런 느낌.

0: 제 기준으로요. 슈퍼라디오 지금 스페셜 판정단 저 가비가 선정한 7행시를 가장 잘 이은 멤버는요.
1: 잘 이은 멤버는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실롱입니다.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디자이너라뇨.
2: 새로

0: 것 같은 형은 누구일까요? 그 멤버에게 누구누구 형 사랑해요 한마디 해주세요.
1: 누굴까요? 궁금한데요.
0: 제가 없었다. 만약에 막내였다면
1: 네,
0: 제가 만약 진짜 상상이 잘 안 되긴 하는데
1: 그쵸.
0: 그래도 뭔가 이제 네. 제가 동생들을 봤을 때 또 네. 동생들이 잘 챙겨주는 형을 또 골라보자면
1: 네.
0: 우리 디자이너 롱이 형이 아닙니다.
1: 디자이너 롱. 네. 아니 디자이너 롱이 돼버렸네요 지금.
2: 오늘 하나로 만든
3: 디롱이.
0: 아니 보니까 그 실롱이는 네. 정말 형.

0: 약간 멤버들 좀 힘들 때 최대한 텐션 좀 올리고 싶어요.
1: 예. 텐션 좀 올리기 위해서 네, 좀 약간 맞아, 이렇게 맞아. 토닥토닥 해주고 네. 하는 거구나.
2: 너무너무 따뜻한 우리 롱이 형에게 사랑해요.
3: 아우 사랑해 사랑해
1: 사랑해
3: 사랑해 사랑해
2: 사랑해.
1: 저희 지금 이 코튼 플랜트 615님 사

0: 많은 것 같던데 뭐뭐 있는지 알려줘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나중에 악기 연주하는 모습도 보여주세요.
1: 오, 악기 괜찮으시네.
2: 리오 형 악기 할 수 있죠?
0: 저는 네. 잘 못해요.
2: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 우리 중에 악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걸로
1: 근데 왜 이렇게 알고 계셨지?
0: 모르겠어요.
3: 아 혹시 목소리가 악기인가?
1: 악기지. 그건 악기가 맞지.
3: 그렇다면 인정입니다.
1: 아 전혀 없다 없어서 미안하다 할 수가 없다라고.
2: 아니, 제가 이걸 기억하는 네. 이유가 네. 제가 이제 그때 한창 그 평가를 했을 때 네. 리오 형이랑 저랑 같은 팀이었어요.
1: 네. 네.
2: 저희가 보컬 팀이어가지고 피아노를 주셨는데 네. 저희 팀에서 아무도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0: 키를 잡아야 되는데
2: 그냥 피아노 보고만 있고 치지를 못했어요.
0: 이게 거기서 작가님들께서 네. 피아노를 딱 이렇게 던져줬어요. 바닥에. 그래서 키 잡고 오세요 하는데 우리 다 약간 키요?
1: 이걸 어떻게
4: 약간 인테리어용이었나봐요.
1: 네. 그럴 수 있죠. 혹시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0: 그렇죠. 네. 그렇죠.
1: 저희 그러면 상원님 워터퍼피님 사연 한 번만 읽어줄 수 있을 거예요.
5: 워터퍼피 누나들이 네. 붙여준 헤이상원이라는 별명의 유래가 궁금해요.
1: 헤이상원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5: 네 있습니다.
1: 어쩌다가 생긴 거예요?
5: 제 애플 아이디 이름도 헤이상원인데 이제 그 누나들이 어릴 때부터 저를 엄청 귀여워했어가지고

0: 그게 그랬구나.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어가지고. 아,
1: 그래서 그럼 닉네임 같은 거를 본인이 이렇게 해이상원으로 지은 거예요? 뭐?
0: 그냥 제 별명이 아, 해상이에요. 해상이.
1: 아 해상이. 진짜? 해상.
2: 아 귀엽다. 해상이.
1: 아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 아르노가 땅 58님 사연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3: 자 여기.
1: 네.
4: 최근 숙소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알려주세요.
1: 혹시 있을까 해서 또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에피소드. 팬분들은.
2: 진짜 근데 하필 우리 르노가 방에만 네. 있는데 근데 아니 생겼을 수도 있잖아 그치? 아래층에
1: 아니요 다른 분이 생겼을 다른 수도 있어요. 분이 어. 네.
2: 아니 아니 있을 수도 있어. 괜찮아 괜찮아요.
1: 아래층 진짜 없나 보다.
2: 왜냐면 지금 이 에피소드를 만들려면 다시 숙소로 가야 될 수도 있어.
1: 그러면 에피소드를 못 듣고 끝날 것 같아. 왜냐면 어? 저희가 벌써 마칠 어? 시간이 됐대요.
2: 어? 진짜요?
1: 네,
2: 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간 거지?
1: 돼가지고 지금의 광고 듣고 와서 다 같이 인사하는 걸로 할게요.
0: 좋습니다. 네. 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네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알칼리 이온수기,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9단 올인원 마사지건, 숙취해소 유산균 닥터락 깨유에서 스틱형 숙취해소제,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선물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제가 이 선물 마구마구 쏠 테니까요. 이거 다 가져가세요. It's for you. 네, 여러분 오늘 알파 드라이브원 만나봤는데요.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에요.
1: 아, 너무 시간이 빨라요.
0: 오늘 어떠셨어요? 좀 괜찮으셨어요?
2: 너무 재밌었습니다.
0: 정말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알파 드라이브원 OMG 대박 기원하면서 저희 예스. 보내드릴게요. 마지막 감사합니다. 노래 알파 드라이브원 포뮬라 들으면서 마칠게요. 안녕히 가세요.

KBS 쿨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안쪽으로는 돌발 상황으로 인해 정체 생긴 곳들이 있습니다. 먼저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인데요. 월계 1교에서 월릉분기점 쪽으로 1차로 막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도봉 지하차도부터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으로 초입 부근에는 고장난 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2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선 작업이 한창인데요. 원효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지고요. 반대쪽 청담에서 잠실대교 쪽으로는 조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 작업 이어집니다.

0: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2: 기프트.
1: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0: 그래도 좀 길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시고 6시까지 오미완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있습니다.
1: 네.
0: 손은우님께서 오미완 저의 아버지 어머니 오셨습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예, 맞습니다. 미래 다음 생에서는 손은우 씨 아버지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자, 우리 이하로님도 안녕하세요 오미완. 권영희님도 네. 오늘도 퇴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유나님 오랜만에 오미완합니다. 매일 다시 듣기로 듣고 있던 거지 두 분을 떠났던 건 아닙니다라고. 네. 유나님 어디를 다녀오셨던 겁니까?
1: 예.
0: 그 시간대가 또 라디오를 듣지 못하는 시간대였나 보네. 예. 근데 또 이렇게 다시 듣기로 듣고 참 감사합니다 진짜.
1: 네. 예. 뭐 다시 들을 정도로 우리가 참 방송을 우리가 잘한다. 전 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0: 그래 맞아요.
1: 그냥 뭐 이 시간이 되면 들을 수는 있어도.
0: 네.
1: 아 근데
0: 찾아
1: 뭐
0: 듣고 막 일부러 예. 시간 듣고 막
1: 뭐 그래서 감사합니다.
0: 이렇게까지 예. 해준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1: 그럼 오늘도 오픈 스튜디오에는 예. 1년 만에 우리를 찾아왔다며 손을 흔들어주는 네. 또 고마운 우리
0: 미라클들
1: 네, 감사합니다.
0: 만나보겠습니다. 한번 저기 마이크 열어 주세요.
1: 큰 목소리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네. 우리가 온 지 1년 됐어요?
2: 네.
1: 아유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저 어쩐 일로 저 누구 보러 왔어요?
2: 두 분 보러 왔어요.
1: 아이. 뭐 다른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얘기하셔도 돼요.
2: 아니에요 비밀이에요.
0: 예 그래요.
1: 알겠습니다.
0: 아니 그래도 세 분이서 오셨어요?
1: 세 분이 왔는데 네. 1년 만에 왔다고 저희한테 계속 손을 흔들어 주시고 아~ 정말 감사했어요.
0: 그래요. 아이, 다시 봐도 너무 좋죠?
2: 네?
0: 다시 봐도 너무 좋죠?
2: 네. 아, 너무 떨려요. 다시 봐도.
1: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얼굴이 많이 밝으신 걸 보니 예. 저희가 아닌 다른 연예인도 품고 계신 것 같지만 상관없습니다.
0: 예.
1: 저희는 여러분들의 연예인의 전부가 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0: 예.
1: 우리는 사이드로 껴놓으시고 좋은 연예인들 또 많이 만나시고요. 저희가 우리 미라클 세 분께 커피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커피 드릴게요.
1: 맛있게 먹고 구경 잘하고 가세요.
0: 아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1: 아니
0: 예.
1: 뭐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와도 좋고 우리 예. 때문에 와도 좋고
0: 예.
1: 와서 저 정도만 인사해줘도
0: 그럼
1: 저 정도만 인사해줘도 우리는 이미 예, 개그의 유재석이 된 느낌입니다.
0: 유재석 정도까지는 또 뭐 넘어가지 마시고
1: 비유할 사람이 없죠. 재석이 말고 뭐 있어. 예 그렇습니다.
0: 예.
1: 예 어쨌든 커피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0: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우리 장지영님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장주영님 이정현님도 잘 있소 해주셨고요. 에클레어님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저를 만족시키는 프로가 없어서 라디오를 안 들었는데 연휴에 듣다가 여기구나 옳았구나 하고 계속 듣고 있어요. 앞으로 단골집 약속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 잘하셨어요. 에클레어님 아 에클레어 형 에클레어 아시죠?
1: 모르겠습니다.
0: 모르시는군요.
1: 네.
0: 이 프랑스의 또 디저트 빵 그 이렇게 에클레어 이렇게 길다란 빵인데 그 안에 뭐 이렇게 초코 크림 같은 거 들어있는데 제가 또 프랑스 여행 갔을 때
1: 네.
0: 강가에 앉아서 에클레어를 먹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1: 그래요. 알았다고요. 아니 그 본인 외국 예. 갔던 걸 제가
0: 예.
1: 그게 뭐 어떤 사진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0: 예. 예. 오늘도 물 마실게요 그냥. 형.
1: 그렇습니다. 예. 요즘 또 왜 물 마시는 그 저 뭐라 그래 챌린지가 예. 생겨가지고 자꾸 그렇게
0: 챌린지가 있어요?
1: 아니 남청이 씨가
0: 아, 제가 만든 거라서 예예 예. 예. 그래요. 아무튼 에클레어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통하잖아요. 우리가 또 함께 자 새싹이시니까 껌 좀 보내드릴게요. 휘바이바
3: 휘바
1: 애 둘러 들으세요.
0: 애가 빨리 클래요.
1: 이현정님께서 솔직히 미라만 안 들었어요.
0: 뭘요?
1: 이런 분도 있어요. 듣다 보니 중독되고 피식피식 웃음나서 듣게 되었어요. 이제 4시만 기다리게 됐네요. 책임지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고 오래오래 해주세요. 응원합니다. 현정씨. 네.
0: 현정씨 우리 미라만 안 들었다고?
1: 그럴
0: 다른
1: 수 있죠.
0: 방송 다 듣다가.
1: 그러니까 우리 현정씨는 뭔가 좀 부들부들하고 달달한 그런 DJ들의 방송을
0: 원했나 보다.
1: 예, 좀 편안하시고. 예. 저희가 또 격하긴 하죠.
0: 네.
1: 격하긴 한데 예, 또 사실에 기반을 해서 예. 저희는 늘
0: 그럼요.
1: 예, 얘기를 하고
0: 재밌고 또 네. 우리
1: 그리고 우리보다도 또 예. 들어오시는 다른 분들의 얘기가 재밌으니까
0: 네.
1: 현정 씨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0: 예, 우리 현정 씨를 위해서 항상 우리가 현정 방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에 있는 느낌으로 할게요.
0: 예. 자, 9996님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해 하실 테지만 저는 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요. 그냥 이라고
1: 네.
0: 하셨는데 지금 궁금해 저희가 물어봤잖아요.
1: 궁금해 하지만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0: 예.
1: 누군가 잘 있다면 그거 자체가 우리에겐 또 다른

0: 배우라고. 종편실에서 우리 듣고 있는 거예요. KBS에서 다.
1: 직원들이 듣고 있으면 좀 불편하긴 해요.
0: 예. 네. 저기 공육사님 티내지 마세요. 예. 네. 그리고 그 우리 같은 소속들끼리는 선물 못 줘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1: 그 저 공육사님은 예. 지나가면서 우리한테 63입니다 하면 딱 알겠어요. 63입니다 하면. 예. 종편 또 까먹고 빌딩이요? 네, 그럴 순 있어요. 근데 예.
0: 예. 종편실 63입니다. 그럼 되지 뭐.
1: 63입니다. 예. 종편실도 하지 마. 63입니다. 저도 말도 돼.
0: 63 냉면으로 하시죠 그러면.
1: 63 냉면? 예. 갑자기? 아니, 유명한데요?
0: 뭐야? 에?
1: 유명한데요?
0: 아니 고기랑 같이 주는 거 63 냉면을 하잖아요.
1: 아 그래요?
0: 예예. 예.
1: 아.
0: 예, 그 음식 이름입니다.
1: 아
0: 예.
1: 그래요.
0: 예,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알겠고요. 자 미라에 도움 주시는 분들 만나보고 올게요. 유니클로
1: 고려기프트
0: KB국민은행
1: 코리안테라피 김소영

0: 보내세요. 보내시면 여러분들 또 네. 랜덤박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해볼게요. 1000번, 2000번째 랜덤박스 나왔거든요. 발표할게요. 랜덤박스 오픈. 네, 필터 샤워기가 나왔고요. 필터 샤워기 당첨자는 서지영, 김명애님 축하드립니다. 이야, 우리 김명애님. 아, 그렇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항상 우리들 우리에게 자원을 자원 외교하시는
1: 남부 쳐다보지 마. 알았어. 네 개그로 네가 해결을 해.
0: 예, 이분은 돈 빌려주면 이자를 1%만 받는 분입니다. 네. 이자원님. 10분 이상 들을 거 들은 거 저 어제 처음이었는데 이름 갖고 노는 거 재밌더라고요.
1: 네.
0: 예. 그 이자는 1%만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자원님.
1: 이자원님.
0: 예.
1: 박경미 씨, 미라 안 들어서 화장실 미라 안 들으면 화장실 갔다 손을 안 씻은 느낌이라 매일 들어요.
0: 예.
1: 네, 왜 그렇죠? 남창희 씨가 화장실 갔다 오면 꼭 손을 깨끗이 닦습니다.
0: 어,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예. 뭐 그렇게 닦냐 집에 갈 건데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서 좀 쓸데없는 소리도 제가 사실 했습니다. 뭘 묻히고 아니 내가 라고 쓸데없는 소리를
0: 예.
1: 남창희 씨 꼭 씻고 갑니다.
0: 꼭 깔끔했으면 좋죠. 우리 또 네. 박경민님은 항상 그렇게 네. 뭐 경미한 일들만 아... 있는 것 같아요. 뭐 큰일 없으면 예 항상 이렇게 그래요. 미스 라디오 항상 들으러 오세요. 아셨죠?
1: 그렇습니다.
0: 예.
1: 예. 자, 8916님.
0: 네.
1: 저는 미라 들은 지 두 달 됐어요. 사랑합니다, 미라.
0: 아.

0: 조그만 트럭에서 둘이 내려서 네. 물건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멋지더라고요.
1: 근데 아니 아내분께서 본인 일도 힘드실 텐데
0: 한의원 또 일도 힘들지.
1: 또, 네, 힘드실 텐데 또 이렇게 끝나고 조기 퇴근했다고 또 바로 남편 도와주러 가고 참 보기 좋다. 모범부부입니다. 모범부부 모부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0: 아까 이승윤 씨 그 힘들 수 있다 오늘 없을 수도 있다 했는데 예. 그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힘들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거긴 안 건드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최민선 님께서
1: 건드리셨군요.
0: 어쨌거나 뭐 이승밭에 있는 게 좋죠라고.
1: 여러분들도
0: 미라클끼리도
1: 예 이런 개그를 예,
0: 이런 개그를 계속 보내고 예, 있습니다.
1: 그래요. 뭐 있습니까? 그냥 피식피식 묻는 거지 뭐.
0: 승윤 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문자가 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을 것 같아. 마음이 너무 힘든데 이승밭에서 굴러.
1: 개똥밭에 굴러도 예. 이승이 낫다라는 예,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반디님 두 분 진행과 대화가 무해합니다.
0: 아, 당연하죠. 예. 좀 표현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1: 아이 그럼
0: 뭐 해될 것까지 뭐.
1: 우리는 절대로 뭐 남한테 그렇게 해대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0: 굳이 이 얘기를 또 새싹인데 네, 오셔서 또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1: 예, 네. 그럼 껌 좀 드려야죠, 반대님. 휘바 휘바.
0: 자, 이게 사실은 네. 우리 할머니가 많이 좋아했던 브랜드예요.
1: 어떤 게요?
0: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반디라는 그 카라멜 같은 게 있었어요.
1: 네. 지금은 없겠죠. 없으니까. 우리가 기억 못하겠죠, 그렇죠?
0: 그래도 또 어디선가 그런 게 또 팔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
1: 네, 그래요.
0: 그렇습니다.
1: 일단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네. 저는 3,000~4,000번째 랜덤 박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오픈. 와우, 뷰티 상품권이 나왔습니다. 자, 받으실 분은요, 함유진님, 이호신님 축하드립니다. 함유진, 이호신. 자, 여러분들 이어서. 다음 5,000번째 랜덤박스 선물은 미리 공개할게요. 바로 120시간 달인 흑삼고! 상당히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5,000번에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도전하세요. 자, 우리 아까 968님이 우울할까봐 빵 샀다는 968님이
0: 네.
1: 빵
0: 말년차장.
1: 이거, 예, 빵 이거 승윤 씨 드리고 싶다고.
0: 아, 그러니까 힘들다 하니까.
1: 뭐. 아니에요, 승윤님은.
0: 근데 빵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 그걸로 될 것 같으면.
1: 네. 형, 저 우울해서 빵 샀어요.
0: 왜? 너 왜 와이프랑 결혼한 지 얼마 됐는데 벌써 우울하고?
1: 아니 그렇게 해본 거야 지금 형. 형 지금. 예. 네. 형이 저건지 뭔지 해보려고.
0: 아, 뭔 소리예요?
1: 이게? F인지.
0: 아, 네, 나의 그 성향을.
1: 예, 예. 예. 네, 근데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네요.
0: 예.
1: 예. 뭐, 저거는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0: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1: 예. F도 아니고, T도 아니고.
0: 해보세요. 뭐라고 다시.
1: 형, 저 우울해서 빵 샀어요.
0: 먹어, 그럼 먹고 좋아져야지.
1: T네.
0: T야?
1: 예. 자. 최우진님. 서가보 봤습니다. 몰래 듣고 있어요.
0: 네.
1: 최근 근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서가보로 말자쇼에 출연했어요.
0: 아, 정말.
1: 인생에서 이것저것 실패로 자존감 낮아졌을 때 미스터라디오가 저를 버티게 해주었는데 마음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도 실패뿐이 아닌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꿈을 꿔봅니다. 미스터라디오는 행운의 기운이 가득한 곳. 저에게도 행운이 행복이 오기를 기다리며 라고 해주셨습니다. 최우진님. 저희는 그렇습니다. 예? 네? 아니 뭐 서가법이 간 것이 뭐 네. 그런 것들이 왜 인생에서 실패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절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0: 네.
1: 더 행복해지기

0: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1: 음악 앨범 이현우 선배님이 커피의 아버지라 불리신다던데, 근데 선배님 좀 죄송하지만 커피 타이틀 제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2: 아이, 그래도 뺏어가는 건 좀 그렇지.
1: 여의도에 오픈했습니다. 커피 향 나는 라디오는 이제 여기가 본점이에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2: 아침엔 여기로 오시죠. 19년 전통의 커피 맛집 라디오 이현우의 음악 앨범. 아, 그래도 커피의 아버지는 나지.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짧게 알고 계약서 작성할 테니까 작성되면 부동산 한번 지나가셔서 나오셔서 계약서 두 장 찍으시고요. 계약서 작성 금액은 임대인 임차인 각각 10만 원씩입니다.
1: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집주인이랑 통화하던 날 뭘 빠뜨렸나요? 저런 얘기를 했었나요? 어쨌든 이런저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0: 잘 맞게 살아야지 자꾸 이렇게 힘들면 더 짜증이 나죠. 계속 자, 지금도 뭐 우왕좌왕하잖아요 사실은.
1: 그래요.
0: 네, 부동산이라는 게 예, 힘들죠.
1: 자 우리 오늘 사이다는요 최미선님 드릴게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야근을 하지 진상아 사이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이다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0: 3996님 정말 내 집이 없다는 슬픔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정을 잘 잡아야 돼요. 슬픔이 아니에요.
1: 슬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0: 예, 이게 슬픔이 아니라 뭐 맞지 않는 상황에서의 약간의 열받음 정도.
1: 그래요.
0: 예, 그 슬프진 않죠. 막 서럽다고 표현했지만 거기까지도 전 안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미분양된 집들도 많거든요.
1: 그래요.
0: 그 집을 또 싸게 갈 수 있는 방법도 많은데 거리가 멀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는

0: 지들에게 같이 공유를 해서
1: 더 잘 알아요. 근데
0: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도 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1: 그래요. 네. 갑자기 또 그걸 또 약간 우리 통신부에서 나오신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0: 네, 제가요.
1: 예.
0: 네. 안녕하세요. 콘텐츠 진흥원의 윤정수입니다.
1: 콘텐츠 예. 진흥원은 누가 가고 계시죠? 기억이 안 납니다.
0: 예.
1: 자, 이사유기님, 너튜버 달려라 태남입니다. 저도 산 달리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잼난 방송 고마워요라고. 달려라 태남님
0: 지난번에 한번 봤죠?
1: 저희가 한번 또 얘기해드렸잖아요. 네. 그때 한번 볼게요 제가.
0: 몇 명 정도 됐어요?
1: 그때 우리 한 네다섯 명 늘으신 것 같았는데.
0: 네.
1: 달려라 태남은 한참 뒤에 나와요. 왜냐면 달려라 한이도 나와야 되고 저기 달려라 방탄 뭐 이런 거 다 나와야 돼가지고. 우리 달려라 태남님 오 475명이었죠.
0: 아유 이그 정도 뭐 회식 예. 가능하네.
1: 오.
0: 뭐 남창이 그 저 팬 모임보다 많네.
1: 낫다나.
0: 아, 그래.
1: 예, 그렇습니다. 한번 잘해가지고
0: 네.
1: 또 나중에 멋진 또 너튜브 되셔가지고 우리 미스터라디오 찾아와 주세요. 달려라 태남. 자 우리 유나님

0: 분들이 많아서 예.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1: 오영님 기분을 끌어올려.
0: 걔는 정말 걱정 없게 생겼더라. 진짜 톤이 높아.
1: 그분도 다 걱정 있고
0: 있겠지.
1: 그럴 거야.
0: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더 힘들어요.
1: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
0: 자기를 감추더라고 보니까.
1: 그럴 수 있어.
0: 가면성 우울이 있을 수도 있어요.
1: 그럴 수 있어. 네. 그냥 그렇다는 게 아니라 김원수
0: 아니 있을 수 있어. 있을 없으면 다행이지.
1: 거지. 예, 없으면 더 당연히
0: 그런
1: 없어야 되는
0: 원래
1: 거고.
0: 있다는 거야. 예, 우리 그렇습니다. 까불어봐서 알잖아.
1: 우리가 다
0: 그렇습니다.
1: 아프지 말고 건강합시다.
0: 자 랜덤 예. 박스. 자 예. 위로 받으실 분 세 분 나왔습니다. 6,000번, 7,000번, 8,000번, 9,000번 네
1: 분이에요. 네 분.
0: 4,000명 중에 네 명 뽑고 3,996명은 좌절을 하게 돼 있습니다.
1: 자,
0: 자 3,996명을 좌절하게 할 네 명은 구두 선물부터 오픈.
1: 내 친구 구교환
0: 구두 교환권이 나왔습니다.
1: 구두 교환권이 나왔습니다. 받으실 분은요 김상철님, 유경희님, 정경숙님.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 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3: 카베페 주문.
2: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3: 카베페 주문.
4: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5: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0: 물건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도와주시는 분들은 TS푸드,
1: 모드투어 네트워크,
0: 코끼리 베이글,
1: 셀로맥스,
0: 서울사이버대학교,
1: 베스트슬립,
0: 카페앤베이커리페어,
1: 오토링크,
0: 양말 주문 제작은 싹스킹이.

0: 저 재배하시나 했더니 사과를 적과하고 있어요. 오. 열매가 다섯 개에서 여섯 개씩 달리는데 하나 빼고 다 따주는 거예요. 오. 과수원 일하기 전에는 사과가 하나씩 나는 건 줄 알았어요.
1: 아, 그랬구나. 그렇구나.
0: 적과. 예. 적과라고 하는구나. 정말 적과의 동침이시네요.
1: 네.
0: 자 계속해서 남창희 씨.
1: 네.
0: 3부의 노래 적과해 주시죠.
1: 네. 삶은 여행이니까 언젠간 끝나니까
0: 저 남자 사운드
1: 네
0: 좀 자신감이 없이 하시네요.
1: 예, 잘 모르는 노래거든요.

지금 도로 곳곳으로 퇴근길 교통량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돌발 상황도 참고하셔야겠는데요. 먼저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동수원에서 북수원 쪽으로 6km 정도 어렵습니다. 북수원 나들목 지나서 다시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앞 시간 발생한 동군포 부근 사고 때문이고요. 지금 3차로 막고 처리 작업 이어지고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0km 길게 정체고요. 매송휴게소에 에서 용담터널 구간 이후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초나들목 조금 못 간 지점에서도 앞 시간 사고가 있었는데요. 처리는 완료됐지만 영향 남아 있어서 달래내부터 쭉 밀리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매일 오후 2시 KBS 쿨 FM 가비의 슈퍼 라디오. 먼저 가 있을게요. 빨리 와요.
1: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 이의 날.
2: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1: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바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3: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예.
1: 왜냐하면 보통은 재밌게들 많이 보내는데
0: 철학적으로 많이 보내시네요.
1: 오늘은 다 자기의 예. 그 인생의 어떤 목표 그런 식으로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막 즐거운 것보다는 이래 저래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 그만큼 마음에 부담이 많은 거죠.
0: 그래요. 네. 원래 옛날 같았으면 무조건 다 살면 계란이니까 맨날 나왔는데 안 왔네요. 네.
1: 어제 방송에서 나온 얘기 중에 불안한 것을 받아들여라. 불안한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1: 에브리바디 액션 코리아에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2: 청소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1: 한국 기타의 자존심 덱스터 기타에서 통기타,
2: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2: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1: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2: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표

0: 비가 많이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내륙에 머물고 있던 고기압이 예상보다 빨리 빠져나가지 못했다고 해요.
1: 그럼 내일도 비가 올 수도 있다.
0: 아, 내일 비가 옵니다.
1: 와요? 네.
0: 그리고 가끔 내려요.
1: 몇 시에요?
0: 오전부터 낮 사이.
2: 잠깐만 대답하지 마.
0: 말할까요?
2: 죄송한데. 예. 아니 뭐 몇 시에 메고 몇 시에
0: 전쟁이 된 것 같아요.
2: 그럼 뭐 시비 걸려고 물어보는 거지 그게.
1: 아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2: 아니 내일 그러니까 낮에 올 것 같다. 올 것 같다.
1: 예, 오전부터 해가 낮에 한 뭐 두세 시까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0: 네. 예. 혹시 테니스 치러 가시나요 내일도?
1: 아니에요. 내일 테니스를 안 가요. 안 가고 아무튼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0: 네.
2: 그렇습니다.
1: 자 우리 뭐야? 장찬욱 님께서
2: 죄송한데 예. DJ가 예. 뭘 물어본 거니 나한테 뭐 하는 거야 뭐 피디한테 따지는 거니
1: 아니,
2: 뭐야
1: 아니 방찬욱 님께서 지금 갑자기 또 최초 공개를 한다네요
2: 네 방찬욱 님이
1: 속닥속닥의 미라에서 최초 공개입니다 네, 이 사연 읽어주셔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작은 방이 찰 것 같아요 오늘 산부인과 다녀왔는데 임신 5주 차입니다 아직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미라 듣고 승진하고 결혼하고 임신까지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2: 너무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1: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2: 근데 우리 저 찬홍님 있잖아요. 그래도 조금만 더 있다가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이 소중한 이 중요하고 소중한 소식이
1: 예.
2: 중요한 사람들만 딱 알고 이제 이렇게 딱 몇 달 있다 퍼지기를 그래요. 진심으로 바랍니다.
1: 예. 아니 좋습니다. 일단은 너무 축하는 드리고
2: 작은 방에 찰 것 같다. 야, 표현 멋지네. 예.
1: 항상 또 예 또 행복하겠네요. 또
0: 맞아요. 예,
1: 조심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그러시길 바라겠고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좀 보내드릴게요. 찬홍님. 좋습니다. 작은 방이 찬다. 작은 방찬이네요.
2: 네.
1: 예. 작은 방찬이.
0: 표현이 너무 귀여워요.
1: 그렇습니다.
2: 표현이 좋았어요.
0: 네. 예.
2: 무엇보다 놀라는 건 방찬홍님이 예. 여성분이었다는 게 전 더 놀랍네요.
1: 아, 그랬군요.
2: 예, 아직도 이름만으로 이렇게 때려 맞추는 이런 예. 잘못된 방식. 예. 저 고쳐야 됩니다. 전 정말 남자일 거, 그 무엇보다 힘찬 남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성분이셨군요, 네. 찬웅 씨.
1: 네. 네. 자, 소진 씨.
0: 네.
1: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날씨 어때요? 어떤 시간이죠?
0: 네, 미라클 여러분의 한 주간 마음 날씨를 점검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 소소한 이야기와 함께.

0: 좋아요.
1: 그래서 세차 좋아하시는 분들 해야 돼요.
0: 맞아요.
1: 그게
0: 맞아요.
1: 이제 루틴이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분들은.
2: 네.
0: 네, 김경숙님께서는요, 오늘 마음 날씨 우르르 쾅쾅입니다.
1: 왜요?
0: 남편이랑 근처 축제 다녀왔는데 저는 간식도 먹고 공연도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사람 많다고 절밥도 안 먹고 공연 시작하자마자 밖에서 기다린다며 문앞만 어슬렁거려서 결국 저도 눈치 보느라 제대로 못 즐겼어요.
2: 아이고,
1: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 취미가요.
0: 네.
1: 취미는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고요. 취미는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서
0: 네.
1: 그 즐거움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두 배의 사랑을 또 나눌 수 있게끔 좀 뭐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취미를 즐길 수 있다는 건 기적 같은

0: 고등어가
1: 제일 맛있다.
0: 딱 좋으네요. 예, 안동 고등어.
1: 고등어 맛있겠다.
0: 제가 안동한 고등어 좋아할 때는 제가 네. 술을 별로 안 먹으니까 네. 진짜 포장마차 가서 네. 창피하니까 소주 하나 시켜놓고 네. 딱 반잔 정도 먹으면서 네. 고등어 안주랑 계란말이를 먹고 집으로 돌아왔던 아. 혼자.
2: 어, 강남에.
0: 아니 그냥 뭐 집 근처에서. 어. 아니 뭐 한 10년도 더 됐지.
2: 그러니까 예.
0: 새벽에 두세 시에. 예, 예. 그 지금은 한 1시간만 돼도 이제 졸려서 못 나가지 못 나가는데 네. 그때는 두세 시에 좀 나가 볼까 그래갖고 집 앞에 나가서 먹고.
3: 오, 정말 맛있었겠어요.
0: 예,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네. 연예인이라. 예.
2: 연예인이라.
0: 잠원동에 포차가 많았거든요.
2: 아, 알죠, 알죠.
0: 제가 또
2: 아,
0: 네. 잠원동 쪽 반신 어. 저 반포 살 때 예. 그렇게 나가서 먹고. 아.

0: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1: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 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2: 네,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KBS 라디오 기상캐스터가 여행작가 송소진 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3: 네.
2: 그 와중에 인천 앞바다가 보내주신
3: 예.
2: 보조 배터리는 괜찮아요. 그 생각을 못했네. 아, 그 생각을 못했어. 인천 앞바다님.
3: 괜찮아요? 네. 많이 놀랬죠?
2: 네. 예. 보조 배터리 괜찮죠? 푹신푹신한데 예. 떨어졌는데.
3: 자,
2: 제 발등.
3: 반디님은 저는 자기 전에 누워서 핸드폰 하다가 입술에 떨어져서 입술 터졌어요.
4: 아이고.
3: 턱뼈 안 다친 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 뒤로 자기 전에 핸드폰 안 봐요, 누워서.
2: 그렇죠. 그것도 그 어설프게 떨어지면.
3: 네. 그래요. 저도 몇 번 떨어졌어요.
2: 네. 네.
3: 조심하세요.
2: 그리고 김범수 씨 하루도 안 빠지고 등장하시는 우리 정수 형수님. 아, 그 매일 같이 사는데 매일 이벤트가 있죠, 뭔 일들이.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3: 그러니까요. 예.
2: 난 요 얘기만 하나 짚어주고 가고
3: 어떤,
2: 싶어요.
3: 어떤
2: 1517님 요거 좀 한번 읽어주실래요?
4: 네, 딸이 영화 예매해줬다는 내용을 듣고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저는 딸하고 크게 싸우고 지금 3개월째 연락 끊고 살고 있어요. 너무 속상해요. 어찌해야 이 상황을 잘 풀 수 있을까요? 지금 제 마음은 몇 달째 폭풍 속에 있습니다.

0: 그러네요.
1: 생일, 아니, 생일도 뭐 무사히 부모가 챙겨주는 거지 뭘.
2: 맞아, 맞아요.
0: 착한 생각님, 이거는요. 섭섭해는 언니가 잘못인 거예요.
2: 맞아요.
0: 절대로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
1: 그리고 뭐라더라?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우리는 너무 나한테만 나한테는 잘 안 해주고 남한테만 너무 챙겨준대요.
2: 네.
1: 네. 뭐 다른 이건 사람에 관한 얘기겠지만 대한민국 중에는 그런 게 많대요. 남을 너무 조심.

0: 뭐 먹을까? 하고 물어보십니다. 등산이 가고 싶을 때에도 직원들이 저희 등산 가요 먼저 말할 때까지 절대 먼저 말을 안 하세요. 차라리 이거 먹자 저기 가자 그냥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왜 사람 피곤하게 이러시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1: 성격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은 또 그게 부장

0: 비빔밥을 어떻게 먹고 있었죠?
1: 약간 늑대 소년처럼.
0: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1: 예? 맛있다고.
0: 와, 씨, 난 어떻게 현미밥도 이렇게 맛있냐라 그랬어요.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1: 그래요. 예. 좋습니다. 네. 우리 이제 노래 듣고 올게요. 폴킴 피처링 빅나티의 한강에서 듣고 계속해서 손님픽 나들이 상담소로 돌아오겠습니다.
0: 나들이 상담소?
1: 예.

0: 부터 저녁 7시까지고요. 땅에 고정시키는 형태는 안 되고 원터치 등의 소형 그늘망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1: 네.
0: 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싸들고 간 간식도 먹었고 누워서 낮잠도 잠깐 잔 후에 뭐 즐길거리 없을까 한다면 자전거 타기 어떠세요? 망원 한강공원을 제외한 10개 지구 한강공원에 자전거 대여소가 있습니다. 대여점 운영시간은 대부분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고요. 대여료는 1인용 일반 자전거가

0: 바다겠죠.
1: 그렇죠. 예, 소라가 바다인가요?
0: 예. 네.
1: 고동은요?
2: 그럼 고동강에 있겠지.
1: 어렵네.
2: 예.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 그럼요.
2: 꽃구경 명소도 많잖아요.
0: 네. 예. 네, 5월은 장미의 계절이잖아요. 지금 양화와 뚝섬, 광나루 한강공원에 장미꽃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핑크색, 노란색, 빨간색 등 다양한 색과 여러 품종의 장미꽃을 볼 수 있고요. 장미 터널도 만들어져 있어서 예쁜 사진도 남길 수 있습니다. 또 경기도 남양주 한강공원 산패지구에는 지금 보라색의 수레국화가 보이는 라디오로 나가고 있는데요. 적꽃이 수레국화예요. 그리고 붉은 양귀비가 가득 피어 있고요. 이 옆으로 자작나무 숲길도 있으니까요. 남양주 한강공원에서도 산책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2: 아,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1: 그렇습니다.
2: 자, 이제 오늘 날씨 어때요? 마칠 시간이에요. 소진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4: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3: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5: 대체할 땐 어디로?
3: 사진으로 올.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

0: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도와주시는 분들 이젠어두
2: 서진 올카
1: 베스트 슬리
2: 셀레나제 제공입니다.
1: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이경수님 장지영님 손보라님 최영희님 김선정님 그리고 미라클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2: 네. 자 우리 7868님께서 이제는 미라와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지 아무거나 던지셔도 위로가 되고 있어요. 미라뷰예요 라고 하셨는데요.
1: 이제 당신은 우리의 아바타.
2: I see you. 오케이. 항상 늘 위로가 되는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네.
2: 자, 여러분들 내일은 뭐 오프시 때는 오지 마세요. 예. 혹시 비올 수도 있다고 그러고 하니까 여러분 오지 마시고 진짜 오지 마세요.
1: 4시 6시에는 오지 마세요.
2: 네.
1: 이렇게 자, 말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2: 오지 마세요.
1: 네.
2: 자, 크레지콰이의 내게로 와.
1: 노래 오지 마세요.
2: 오지 마세요. 그냥 노래랑 상관없습니다.
1: 네.
2: 예.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방송 미스터 라디오.
1: 저희의 소중한 추억은 2643일 쌓여갑니다. 여러분이 제일 소중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는 퇴근길 정체 이어집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안성분기점과 수원 부근 이동량 꾸준히 늘고 있고요. 죽전휴게소에서 판교분기점까지 7km 밀립니다. 또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도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0km 길게 정체인데요. 팔탄분기점 부근 짧게 막히고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구간 이후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 반포대교 부근에선 조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4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 한남대교부터 속도 떨어지고요. 강남순환로 성산 쪽으로 서초터널 안쪽 1차로에 고장난 차 멈춰 있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스프레이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2: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가끔 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 휘청거리게 될 때 순간 중심을 잡게 됩니다. 넘어지지 않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버텨내기 위해 정말 온 힘을 다했구나 깨닫게 되죠. 오늘 하루도 예상치 못한 일에 휘청거리셨나요? 하지만 넘어지지 않고 무사히 이 시간까지 버텨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숨 돌리세요.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유승우, 유연정. 5월 27일 수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야간조로 변경이 돼서 사랑하기 좋은 날을 늘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9999. 어머, 휴대전화 뒷번호가 왜 이렇게 좋아요? 야, 이거 거의 뭐 황금폰이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9999. 한 번 들으면 다 외울 수 있는 번호 좋은데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하하하. 앞으로 6개월 저의 지겨운 근무 시간을 즐겁게 잘 부탁드립니다. 잘은 모르지만 야간조로 변경이 되는 걸 이렇게 하하하 웃으면서 맞이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사랑하기 좋은 날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저도 기분이 하하하 좋습니다. 진짜 너무 고마워요. 우리 잘해봅시다. 앞으로 6개월. 그 다음 6개월 또 이제 근무 바뀌면 그때는 뭐 집에서 들어주시고 랜덤으로 선물 세트 9999 보내드릴게요. 사랑하기 좋은 날 수요일 저녁 풍경 맛있는 음식 퀴즈 금이의 맛. 요즘 마트에 가잖아요. 아, 이거 향, 이거 냄새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뭐냐고요? 3부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맞히시면 됩니다. 가정의 달 특별 이벤트 암구를 외쳐라. 금, 매달, 금이와 매일 달리기. 5월 한 달간 매일 출석해 빠짐없이 암구를 외쳐주신 분 가운데 한 분. 150만 원 상당의 뷰티 디바이스 선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야, 진짜 5월 초에 이거 얘기할 땐 한 달이 언제 가나 속으로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다 갔어요. 다 갔어. 내일 모레면 발표할 날이에요. 와, 여러분 아차상도 있어요. 한두 번 빠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금메달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연이 소개된 분들에게 모두 저희가 모아둔 각종 선물 세트 품에 안겨드리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샵8910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1부 유니클로

있고 밑바닥 미끄러지지 않는 거 있죠. 이런 거 신으셔야 돼요. 왜냐면 옷은 그런 게 없지만 신발은 말이죠. 안전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진짜 슬리퍼 신더라도 미끄럼 방지 슬리퍼 신으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유연해도 조심하셔야 돼요. 사연 소개해드린 세 분에게 편의점에서 쓰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수 있을 것 같죠? 랜덤으로 4860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제가 여태까지 본 사춘기 중에 제일 똑똑하세요. 진짜로. 4931. 휴대전화 배터리가 거의 없어 사랑하기 좋은 날을 못 들을 것 같아서 아쉬웠는데요. 택시에서 누나 목소리가 들려와요. 너무 반가워서 택시 기사님과 하이파이브 할 뻔했습니다. 센스 넘치시는 6059번 기사님 안전운전 하시고요. 역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인기는 최고입니다. 4931 고마워요. 아, 진짜 이런 사연 들을 때마다 얼마나 그냥 저희... 열심히 해야겠다. 잘해야겠다. 아, 좋은 음악 들려드려야지. 와가지고 그냥 기분이 좋고 막 그렇습니다. 4931

무너질까 불이라도 날까 오래 비어둔 집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그대로 두면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소유자의 관리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0: 2002년 22에 입사한 첫 직장에서 만난 그와 나는 서로 다른 팀에서 근무했지만 퇴근 후 여러 자리에서 자주 어울리며 친해졌다. 다정한 성격에 멋진 오빠 미를 풍기며 자상하게 나를 챙겨주던 그는 어느새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나는 그를 볼 때마다 매번 이렇게 플러팅했다. 오빠, 내가 오빠 좋아하는 거 알죠? 아주 많이.
1: 에이, 놀리지 마.
0: 처음엔 그렇게 말하던 그도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1: 나도
0: 라고 웃으며 답해주었다. 얼마 후 우린 첫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그는 나를 집에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느닷없이 고백을 해왔다.
1: 우리 오늘부터 2일이다.
0: 나는 화들짝 놀라서 정말? 진짜지? 하고 오빠의 손을 꼭 잡았고, 그렇게 우리의 1일이 시작되었다. 사내 커플이 되어 예쁜 만남을 이어오던 중 남자친구는 퇴사 후 사업을 하게 되었다.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한

사랑했잖아, 린. 이야기를 여기서 끊는 건 반칙이에요. 다음 이야기 빨리 알려주세요. 이성훈 씨가 그러셨고요. 임기인 씨, 너 없이는 안 된다. 부모님 반대에도 잘 살았으면 싶은데요. 그건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거겠죠. 이은주 씨, 놔주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그래도 잘 됐으면 바라게 되는 마음. 김현태 씨, 아, 남자 입장에서 이해는 가요. 가족도 중요하고 여자친구도 중요하고. 그런데 때론 머리보다는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하는 게 옳은 결정일 때도 있더라고요. 부디 좋은 결정 하셨기를 바랍니다. 4567. 아니, 궁합 안 좋다고 반대당했던 커플 여기 이슈. 지금요, 25년째 잘 살고 이슈. 아니, 궁합은 왜 본답니까? 하셨어요. 이런 분들 많으세요. 궁합, 아휴. 아니, 궁합, 그 무슨 통계라잖아요. 그거 두 분이 25년 잘 사셨으면 이거보다 더 확실한 통계가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예예

0: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나를 안아주는 방송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3: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이해남.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3: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2: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4: 햇빛에도 끄떡없는 선글라스 체크.
5: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퇴근길 교통량으로 곳곳이 혼잡합니다. 먼저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 반포대교 부근에서 조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4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 처리 작업 길게 이어지면서 마포대교부터 속도 못 내고 있고요. 반대 방향 반포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차 간격 좁혀 지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에서 방화대교까지 답답하고요. 강남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서초터널부터 속도가 떨어지는 인데요. 앞서 봉천터널 부근에 있던 고장난 차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안산 부근에는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3차로 막고 처리 중이고요. 서안산 나들목 일대 2km가량 여파 받습니다. 이후 동군포에서 부곡 쪽으로 서행합니다. 반대쪽 동수원에서 북수원까지 막히고 월곡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 쪽으로도 정체입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말이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6: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7: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5월 27일 수요일 허현석 씨의 보통 날. 몇 년 전부터 러닝 열풍이 불고 있다.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다가 작년 6월 나도 그 대열에 합류했다. 진입장벽은 그리 높지 않았다. 다른 운동들처럼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길만 있으면 어디서든 달릴 수 있으니까. 게다가 어린 시절 산 중턱에 있는 학교를 매일같이 뛰어다녔기에 뜀박질이라면 자신이 있었다. 그렇게 자신 만만하게 시작했건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남들은 5km, 10km씩 잘도 뛰던데 나는 1km만 뛰어도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와, 내 기초 체력이 이렇게나 형편없었다니. 그래도 도 닦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쉬엄쉬엄 일주일에 세 번씩 뛰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올해 1월 처음으로 하프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비탈길이 많아서 힘들기로 유명한 코스였지만 생각보다 괜찮은 기록으로 완주에 성공했고 3월에 나간 대회에서는 개인 최고 기록도 경신했다. 가끔은 이렇게 힘든 걸 내가 왜 하지? 싶을 때도 있지만 완주가 주는 희열이 나를 달리게 만든다. 다음 대회를 준비하며 열심히 훈련하는 요즘 나는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다. 오늘도 두 다리로 뛸 수 있음에 감사한 보통날이다.

러닝의 고수이신 것 같죠? 오늘 보통날 사연 주인공께는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금이의 맛 이어집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3부 고려기프트 메디카 코리아 KB국민은행 제공입니다.

0: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제 컨디션을 보고요. 제가 컨디션이 좋아요. 그럼 먹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뭐 소화가 좀 잘 안 되거나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약간 내가 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안 먹습니다. 이건 그냥 뭐랄까 뭐 배탈 난다 이런 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냥 조심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니까 늘 버리는 건 아니에요. 컨디션 좋은 날은 다 먹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민영 씨.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요. 그래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좋아한다는 거. 그죠? 이민영 씨였고요. 강태경 씨. 오, 간단하지만 맛있을 것 같은 레시피인데요. 올리브유와 소금, 후추 뿌려서 이거 샐러드로 만들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아, 진짜 별로 들어가는 거 없네요. 집에 다 있는 거네요. 근데 이걸 또 이렇게 해서 샐러드로. 감사해요, 강태경 씨. 9047. 자취하던 시절 시골집에서 택배가 오면 신문지에 꽁꽁 쌓여 있던 노란 이것. 냉장고도 작아서 그랬겠다 진짜. 자취하면 냉장고 보통 뭔지 아시죠 여러분? 사이즈 딱 그 정도 사이즈인데 이거 어떻게 다 넣겠어요 그죠? 냉장고도 작아서 몇 개 넣지도 못해 책상 위에 굴러다니다. 아니 왜 이걸 이렇게 드셨어요? 숟가락으로 껍질을 대충 파내며 아삭아삭 베어물던 기억이 나네요. 아 왜요? 과도 하나 없었어요? 아무리 자취하면 기본으로 있는 게 과도하고 식칼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뭘 해먹죠. 아이고 참나. 9047. 9633. 이걸 우유랑 얼음, 달달한 꿀과 함께 곱게 갈아 마셔보셨나요? 아니요. 이렇게는 안 먹어봤는데. 더위를 잘 타는 저희 가족이 참 좋아해서 자주 갈아 먹어요. 하트. 오, 요 레시피도 감사합니다. 우유, 얼음, 달달한 꿀과 이것. 최순계 씨. 오늘 산책길에 만난 이거 작은 게 한 봉지 10개 만 원. 더 살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 달아요. 아, 지금이라도 다시 나가면 안 돼요? 아, 이미 끝나셨을까? 7시 17분이니까 이미... 내일 또 나가보죠, 뭐. 야, 한 봉지 10개인데 만 원. 오, 하나에 천 원. 야. 최순계 씨였고요. 0215. 이거 비닐하우스 30년 하신 부모님 덕분에 첫 문장만 들어도 알겠습니다. 그 시절 여행을 가셔도 비닐하우스만 보면 숨이 턱 막힌다고 하셨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부모님표 최고 과일은 이거더라고요. 항상 감사한 우리 부모님. 네, 0215 부모님 감사합니다. 문선영 씨, 이걸 채 썰어 고명으로 올려 비빔국수에

오늘 이렇게 레시피 공유해 주시는 분들 많네요. 고맙고요. 임효린 씨, 참외. 오늘 집 앞 슈퍼에 갔다가 참외 6개 만원 주고 사왔어요. 혼자서 벌써 4개 깎아 먹었어요. 거봐요. 2개 갖고 안 되잖아요. 혼자서 앉은 자리 4개는 기본이지. 한 5개까지. 임효린 씨였고요. 7706. 참외. 냉면집에서 만들어 먹을 때, 냉면을 집에서 만들어 먹을 때 저는 고명으로 참외를 얇게 썰어 올려 먹어요. 참외가 달달해. 어떤 음식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지만 새콤한 냉면이랑 달달한 참외 조합 전 무척이나 마음에 들더라고요. 차민경 씨, 어릴 적 할머니께서 차가운 우물에 담가 옛날에 다 우물에 담가두고 그러셨다. 담가두었던 참외를 숭덩숭덩 깎아주시곤 하셨거든요. 그때가 그리워요. 자, 이렇게 추억까지 떠올리게 한 오늘 정답은 참외였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5월 5일 노란 세상.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수요일 생방송 4부입니다. 8325 세상 참 서러워요. 다음 달 회사 엘리베이터 공사하는데 또 제가 나오거든요. 부서원 3명인데 한 명은 부서장이고요. 한 명은 지금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또 제가 당첨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막내고 집 가깝고 건강한 것도 죄냐고요. 정말 이럴 땐 화나요. 느낌표를 그냥 여러 개 찍어주셨는데 아 화나실만한데 또 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이번이 한 번이 아니라 무슨 일만 있으면 무조건 근데 참 상황이 그렇네요. 그렇다고 부서장이 나오시기도 참 또 한 분은 더 나오실 수가 없는 게 이분은 좀 아프잖아요. 어떡해. 너무 건강해서. 근데 이렇게 하기 싫은 굳은 일 도맡아 하잖아요. 복 받을 거예요. 아 진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일단 랜덤 선물 세트부터 받으세요. 8325 보내드리겠습니다. 권명희 씨. 점심 먹고 돌아오는 길 신호등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맞은편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냈던 그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17년 전 아무 말 없이 저를 떠나버렸던 그 사람이요. 순간 점심 먹은 게 얹히는 것 같아서 못 본 척 얼른 다른 길로 돌아왔어요. 참 나쁜 사람이에요. 17년이 지나도 여전히. 17년 전인데. 야. 일단 두 분의 사연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진짜 나쁜 분이네요. 왜냐하면 우리 권명희 씨가 17년 만에 봤어도 먹은 게 얹힌 것 같다고 느낄 정도로 아직 여전히 어딘가 이렇게 맺혀 있는 거거든요. 아 진짜. 예. 저는 많이는 안 바라고 그냥 권명희 씨를 아프게 했던 그만큼만 그 사람이 아팠으면 좋겠어요. 딱 그만큼만 아파서.

0: 안아드릴게요. 우리금융그룹 포용금융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1: 퇴근하고 계신가요? 도착할 때까지 저와 함께 하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잠시 후에 만나요.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 루틴 리아좀 엑소좀 뷰티 디바이스,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 화장품 세트, 오로탄 휴식 카키자 웰리스 시그니처 세트,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문동 농축액, 피부 시간을 되돌리는 스킨 MD 엑소 레디언스 세럼,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 기능성 차량용 방석,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실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 떡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 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5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0: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 세븐틴 우리의 새벽은 낮보다 뜨겁다. 오늘 끝곡 소개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였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 정보입니다.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는 곳 있습니다.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 안쪽으로 앞 시간보다는 퇴근길 정체 흐름 많이 해소됐는데요. 아직 곳곳으로 더딘 흐름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 반포에서 가양대교까지 더디게 지나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 한남에서 가양대교까지 답답한데요. 지나실 때 45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차도에선 조금 전 사고가 났는데요. 1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경기 서쪽 일산 방향으로 판교분기점 갓길에는 고장난 대형 버스가 멈춰서 있고요. 이후 안현분기점에서 중동까지 10km 길게 정체입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오늘도 우리 공부하고 출근하고 집안일도 해냈고 여러가지 미션을 해냈으니까요. 경험치가 제법 올랐겠죠? 분명 어제보다 좀 더 강해졌을 겁니다. 볼륨을 높여요. 저는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5월 27일 수요일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로 시작했고요. 저는 볼륨의 정디 효정입니다. 게임은 진짜 미션을 통과하면서 이제 레벨업이 되죠. 저도 늘 스케줄을 할 때 늘 미션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씩 지워나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30일에 일정들이 하나씩 다 있다. 그럼 30개를 그냥 하나씩 지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하나를 제일 지웠다 하고 빨간 줄 탁! 그 다음 거 탁! 이렇게 하면 또 다음날 힘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855님은 오늘 너무 피곤했는데 레벨이 올랐다고 좋게 생각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분명 오늘 얻은 게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고생한 만큼 어떠한 성장은 있을 겁니다. 어떠한 느낌을 느꼈든 아니면

0: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우리

0: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이야.

하루 중 폭신폭신한 빵이 필요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듣고 올게요. 모카의 해피.

오늘의 빵은 모카크림 샌드빵이에요. 사연 만나볼게요. 7549님,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 근데 독감에 걸려서 외출도 못하고 입맛도 없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집에서 라디오만 열심히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7549님, 일단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요. 생일날 아프면 진짜 너무 서러운데 게다가 독감이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희가 맛있는 빵 보내드릴 테니까 입맛을 돋구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0: 보낼 사연이 없어요 해주셨는데 인생빵이라면 보내드려야죠. 저희가 모카크림 샌드빵 보내드립니다.
1: 빵예!
0: 8478님, 빵 주는 코너가 있네요. 저녁 시간에 뜨게 하면서 듣는데 급 배고파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저녁 시간대에 밥 먹고 나면 딱 빵이 땡기잖아요. 그때 솔직히 빵 참기 힘들거든요. 근데 게다가 8478님은 뜨개질까지 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또 더 땡기시겠어요. 저희가 모카크림 샌드빵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2부는요. 여러분의 하루를 날씨로 표현하는 오늘의 일기예보 시간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노래 먼저 듣고 올게요. 성시경.

그때 이제 급식실 뒤에 골목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체육복 바지 밑에 입고 그거 막 했었었거든요. 그러다 걸리면 막 혼나고. 요즘 친구들은 뭐안 하겠지만, 얘기를 안 해도 모르니까 안 하겠지만, 어릴 때는 한번 그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전 되게 좋아했습니다. 오늘의 일기예보 사연 기다립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아서 햇빛 쨍쨍 맑은 날이었다. 뭐 이렇게 여러분의 하루를 날씨로 표현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쩡픽 시작해 볼게요. 노래 한곡 준비했고요. 이 곡과 어울리는 노래를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후보곡 중에서 제가 한곡 골라볼게요. 도영의 반딧불.

도영의 반딧불에 이어서 유나의 태양물고기까지 두 곡 들어봤습니다. 고상원님께서 유나의 태양물고기 추천합니다. 바닷속 태양처럼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 같은 느낌으로요 해주셨는데 제가 이 노래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반딧불 노래도 엄청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저는 반딧불이 사실 개똥벌레인 걸 최근에 알았어요.

걸. 할인 훈라면.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0: 내게 좋다.
1: 좋은 노래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녁 8시에 들어보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3, 4분은 새롭게 선보이는 수요일 코너. 싱어송라이터 장들레님, 웹툰 작가 겸 컨텐츠 크리에이터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5: 점심에 혼밥하시는 분들 편해서 좋긴 한데 좀 심심하지 않으세요? 가요광장으로 오세요. 제가 잔잔히 잘 떠들고 은근히 웃기거든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여러분의 밥친구가 되어드릴게요.
6: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7: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이상희의 행복했으면 좋겠어 듣고 3부 시작했습니다. 3879님, 새 코너인가요? 맞습니다. 공구사고님은 전문가 오시는 건가요? 아니요. 잠시 후에는 새로운 수요일 코너,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진돌 장들레님과 함께 할게요.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플콩으로 놀러오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1: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2: 가자 유니클로.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6: 카베페 주문.
5: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6: 카베페 주문.
7: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8: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9: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8: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진짜요? 네. 아이 아니시고 이신가요?
1: 아니요, 저 대문자 아이인데 이제 먹고 살아야 돼서 그러고 있습니다.
0: 진짜 약간 이렇게 할 때는 좀 이렇게 올리시는구나, 텐션.
1: 네.
0: 0269님 한번 문자 읽어주세요.
1: 네. 진도 작가님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했지요.
0: 아, 진짜요? 진도 작가님이랑 2주 전에 뵀었는데 네. 말이 좀 잘 통했어요.
1: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0: 그리고 저는 약간 그런 거 느끼는데

0: 그럼 들어볼까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300m 후에 KBS 방송국에 도착합니다. 이런 느낌이 좀 이상하죠.
0: 어, 근데 그때보다 아, 네.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어, 네. 어,
2: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하려고 네. 했었습니다.
0: 그때보다 뭔가 정돈된 느낌? 그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2: 네, 근데 다 하지 말라고 해서 다른 거 지금 계속 찾고 있어요.
0: 아니요, 좋아요. 근데 개인기가 요즘 없어도 되는 세상이잖아요.
2: 맞아요.
0: 볼륨에서는 개인기 없어도 돼요.
2: 감사합니다.
0: 저도 없습니다. 진돌님 개인기
3: 아, 저도 없어요. 저는 없어요. 어, 괜히 불똥이 여기로 뜰까봐 계속 지금 심장이 두근두근한데 저는 아, 없습니다.
0: 개인기가 가장 어려운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데뷔하고 막 지금까지.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저희 얘기처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이에요. 저희 뭐 개인기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2: 맞습니다.
0: 은영님 문자 진돈이 한번 읽어주세요.
3: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목부터 책임없는 쾌락이 느껴지네요. 크크크라고.
0: 어, 약간 조카 같은 느낌이죠. 책임없는 쾌락 중에 1등이 조카잖아요.
3: 아, 그쵸, 그쵸.
2: 맞아요.
0: 보기엔 너무 예쁜데 내가 키우지 않으니까 책임없는 쾌락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희도 저희 일은 아니니까 쾌락은 느끼

0: 번째 의뢰는요. 나의 작은 말실수를 밤새 떠올린다. 시간을 멈출 수 있다면, 기억을 지울 수 있었다면 이런저런 상상을 끝도 없이 한다라는 사연이었고요.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결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문자 보내는 방법은요.
1: 문자 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아 이런 적 있죠 한두 번씩. 일단 너무 사연을 잘 읽어주셔서 우리 들레님께서 여리사 네.
1: 너무 맛있게 잘 읽어주세요.
2: 감사합니다.
0: 네. 진짜 목소리 너무 좋으시죠.
1: 그러니까요. 흡입력이 쏙쏙
0: 쏙쏙 쏙쏙. 네. 이 사연에 대해서 우리 한 명씩 좀 던져봅시다.

0: SH님.
1: 상대방들은 그랬었나 하고 까먹는데 본인만 너무 과몰입해서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을 듯요. 그러니까요. 맞는 것 같아요.
2: 그럴 수 있겠어요.
0: 네. 그건 그래. 근데 진짜 몸서리 칠 만큼 진짜 막 이불킥하는 막 그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2: 맞아요. 괴로워요.
0: 나 그때 왜 그랬지? 특히 술 먹고 막 이럴 때. 저는 진짜 그래서 술이 웬수야 이래놓고 또 다시 이렇게 막 이런 일이 반복될 때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 진짜 실제로 이불킥을 합니다. 진짜?
2: 진짜요?
1: 뭐 나쁘지 않죠. 가끔씩 이불 먼지도 좀 털어주고.
2: 맞아요.
1: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0: 근데 이게 진짜 육체적으로도 푸는 것도 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게 멘탈적으로도 좀 지우는 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움직이고.
2: 맞아요.
0: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하고. 네. 이렇게 해야 돼요.
2: 그래야 털어져요.
0: 그렇죠.
1: 확실히 이렇게 터는 게 효과가 있고. 네. 확실히.
0: 아니면 허공에다 대고 발길질을 하든지.
2: 아니면 뭐 탈기춤을 춘다든지.
0: 탈기춤을 춘다든지 뭐를 해야 돼요.
2: 네, 해야 돼요. 네.
1: 저도 꼭 쳐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효과가 있어 보이네요, 진짜.
0: 이게 스트레스니까 이것도.
1: 그러니까요.
0: 2468님.
3: 네, 저는 이럴 때 대문자 T인 친구한테 얘기해요. 한 소리 듣고 나면 마음이 좀 가벼워지더라고요.
0: 우리 진돌님처럼 T인 분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겠네요.
1: 그쵸, 그쵸.
0: 저도 좀 T인 편이라 친구들이 오히려 좀 물어볼 때 있기는 해요.
2: 그래요.
0: 너무 이제 감정적으로 힘들 때. 내가 좀 진짜 너무 예민한 건가? 너 예민한 것 같아. 그렇게까지 예민할 필요가 없어요. 너 지금 하루 살고 이렇게 힘든데 그럼 내일 어떻게 살 거야? 나는 이제 막 이렇게 진짜 T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뭔가 그런 것들? 진흥국님. 나는 진돌이 아니다. 그저 돌이다.
1: 아, 명언이시네요.
0: 2756님 문자 읽어주세요.
1: 새로 오신 두 분 상상도 잘하시나요?
0: 그러겠네요. 두 분은 N이신가요?
1: 네, 저는 N입니다.
2: 저도 N.

0: 아, 그랬던 걸까요? 춤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몸부림에 가까운데.
1: 아, 약간 율동 율동.
0: 그냥 뭐 약간 뭐 요런다던가. 요런 느낌 정도.
1: 밥 먹을까? 에. 뭐 약간 이런 거죠.
0: 예, 그죠, 그죠. 그런 거.
1: 왠지 그러실 것 같아. 윤경은님은 소리만 듣다가 두 분 어떻게 생기신지 궁금해서 보라 켰잖아요. 두 분 목소리가 너무 좋죠. 저도 계속 광고 나가는 중에 얘기했었는데 두 분은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2: 다음 주에 되게... 살 때 오겠습니다.
1: 아, 되게 근데 되게 목소리에서 저는 편안함을 느껴요. 두 분 목소리에서.
2: 저도 효정님 목소리 들으면서 그러니까, 기분이 저도요. 너무 좋아져요.
1: 진짜요? 감사해요. 저희 셋이 근데 오늘 처음 봤는데 저 왜 이렇게 친밀감이 느껴지죠? 그렇게 편하지?
2: 그러니까요.
0: 찐친 바이브 같아요.
2: 저도
0: 진짜.
2: 편해요.
1: 왜 이렇게 편하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렇게 이게 연결성이 또 있나 봐요. 그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두 번째 의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역시 익명을 요청하신 분의 사연이네요. 저 이번에 꼭 살을 빼겠다 굳게 다짐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저는 돈을 많이 안 쓰는 다이어트, 큰 다짐이 필요 없는 방법을 좋아하고요. 최근에는 열심히 검색하다가 두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1번, 아따맘마 만화에서 봤습니다. 밥 먹을 때 티셔츠를 올려 배를 보이고 밥을 먹는다. 그럼 민망해서 밥을 덜 먹는다. 2번, 뭐 먹은 뒤에는 무조건 이를 닫고 치간 칫솔과 치시도 써라. 그럼 귀찮아서 덜 먹는다. 둘 중에 뭐가 더 효과적 좋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팁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참, 아시죠? 돈이 들거나 큰 다짐이 필요한 건 거절합니다.
1: 두 번째 의뢰는요, 사연자분께서 찾은 다이어트 방법들을 공유하시면서 효과적인 걸로 골라달라고 하셨고요. 또 돈도 덜 들고 큰 다짐이 필요하지 않은 또 다른 팁도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잠깐만, 두 가지 방법 너무 귀여워. 뭐야, 일단 뭐가 더 나을까요?
0: 둘 다 싫습니다.
2: 싫습니다가 나오는군요.
0: 네, 둘 다 저를 조금 괴롭게 하는 것 같아요.
1: 다이어트 방법, 그냥 밖에 나가서 뛰시면 되는데, 뛰는 게 제일 돈도 안 들고 살 빠지는 데 최고 아닌가요?
0: 그런데 또 이렇게 뛰는 게 힘드신 네. 분들이 있어요. 무릎이 좀 안 좋거나 좀 이렇게 호흡이
1: 가빠서.
0: 예, 가빠서
1: 천천히 뛰시면 되는데. 천천히
2: 길게. 네, 천천히. 아, 정말 티적 모먼트가 이런 거군요. 네. 천천히 뛰면 된다.
0: 미세먼지 때문에 또 미세먼지 걷기가 때문에 또 힘들 수도 있어요.
1: 그럴 수가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딜러님? 어떻게 F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2: 깊은 한숨을 봤어요.
0: 일단 튀긴 것만 먹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치킨 대신에 네. 누룽지 통닭 이런 걸 드시면 네, 기름기 쏙 뺀 그런 그렇게 맛있는 걸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1: 진짜 꿀팁이다. 근데 제가 아는 친구 중에 날씬한 친구가 있거든요. 네. 진짜 튀김만 안 먹어요.
0: 진짜요?
1: 튀김만 안 먹어. 그리고 아니면 날씬한 친구들이 지켜보고 똑같이 하세요. 그거 어때요?
0: 너무 좋은데요?
1: 큰 다짐 필요 없고 돈도 안 들잖아.
2: 와, 근데 그거 진짜 힘들더라고요.
1: 왜요?
2: 왜냐면은 제 아내가 되게 이제

0: 방식은 어떨까요?
1: 저도 그런 방식을 써봤었는데 하루에 세 입만 먹기. 그날 한 이제 한 27입을 먹고 앞으로 9일 동안 먹지 말아야지라는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해요. 굉장히 계산적으로.
0: 그렇게 되는구나.
1: 그렇죠, 그렇죠.
0: 김대웅님.
1: 저는 1번이 효과 있을 것 같아요. 저 배를 보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다이어트에 집중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0: 근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저희 막 연습생 때는 오히려 딱 붙는 옷만 입으라고 한 거거든요. 걸그룹 연습생들을 하다 보면 무조건 레깅스에 이렇게 딱 붙는 티를 입고 오라 그래요.
2: 근데 배꼽이 보이게요.
0: 네, 근데 그 이유가 내 몸을 보면서 계속 힘을 주고 있고, 계속 힘을 주고 있고 보면서 아 여기에 나왔구나 저기에 나왔구나 하면서 그 입맛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연자님께서 딱 붙는 옷을 입고 다닌 걸 레깅스로다가 위아래로 탁 타이트 어때요?
1: 너무 좀 폭력적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0: 아, 하고 싶다면 살펴고 싶으시다면서요.
2: 맞아요.
0: 강력하게 한번 해보셔야죠. 이수진님 역시 다이어트는 실현 다이어트 해주셨는데 아 저는 그 이별하면 오히려 더 먹게 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2: 진짜요? 네. 저는 진짜 안 먹게 되더라고요.
0: 진짜요?
2: 네, 그래서 살이 쭉 빠졌다가 남편 만나고 다시 이제 증량을 한 거예요.
0: 행복해서.
2: 네, 너무 행복해서.
0: 아, 그럼 어떡하냐? 실현 다이어트 하셔야 되나? 우리 인사님. 7962님.
1: 집에서 들리팀처럼 춤춰보세요. 트월킹도 하고 왁킹도 하고.
0: 그래서 춤도 괜찮아. 춤도 진짜 다이어트에 좋아요. 그렇죠.
2: 맞아요. 드리님. 칼로리가 맞죠, 맞죠. 많이 감량되더라고요.
0: 그렇죠. 아니요, 그 춤추는 게임 있잖아요. 요즘 따라추는 거.
1: 맞아요, 맞아요.
0: 그것도 집에서 하기 재밌고. 그리고 그것도 몇만 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4만 원이면 네. 그 게임기는 하나 살 수 있으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2: 맞아요.
0: 꼭 다이어트 성공하셔서 사연 또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크러쉬 이하이의 Tiptoe.

0: 라면입니다.
1: 야, 아유, 좋은 걸로 잘 고르셨네요. 아, 네.
0: 제가 라면을 추천드린 이유는 야식은 저는 스피드가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야식을 못 먹을까 고민하다가 아 그만 먹어야지 이성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
2: 맞아요.
0: 그러니까 이성이 돌아올 틈을 주지 않게 라면을 바로 끓여갖고 바로 먹어버리는 또 그 맛이 있지.
1: 진짜 너무 맛있겠다.
2: 집에 가서 한 개 끓여 먹겠습니다.
1: 어머, 국물 라면 좋아하세요? 아니면 비빔 라면 뭐 이런 거 좋아하세요?
0: 저는 국물 라면.
2: 저도 국물이요.
0: 오늘 같이 또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또 따끈한 국물 라면이 또
2: 무조건이요. 아,
1: 달걀을 푸르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덩어리째 이렇게 딱?
2: 전 덩어리요.
1: 덩어리째 어때요?
0: 아, 저도 덩어리요.
1: 진짜요? 저는 푸는데.
2: 아, 진짜요?
1: 죄송해요. 양도영님 코너 첫날부터 반칙하시네요. 허허허허 라면 해주셨어요. 근데 라면을 진짜 빨리 끓여서 바로 먹기가 너무 좋고 오히려 너무 막 배부르지 않고 딱 하나 간편하게 딱 채우고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
0: 그쵸,
2: 맞아요.
1: 그럼 이번에는 전문가의 추천도 있는데요. 장들레님께서 요즘 듣기 좋은 노래를 추천해 주실 겁니다. 한번 추천 부탁드릴게요.
2: 네, 뮤지션이니까 제가 나름 전문가는 맞습니다만 저의 노래 추천은요 에일리의 보여줄게 입니다.
1: 아 좋죠. 추천한 이유 들어볼게요.
2: 네, 그 다이어트 그 사연자분에 맞는 노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다이어트 할 때 도끼가 진짜 필요하거든요.
1: 그렇죠.
0: 맞죠.
2: 네, 그래서 골라왔습니다.
1: 아, 다이어트 하실 때 이 노래 들으시면서 또 댄스도 추면서 살 많이 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나요, 두 분?
0: 정말로 코너명에 충실한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크게 책임질 일도 없고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괜찮겠다.
1: 아유, 다행이네요.
0: 네, 잘 따라갈 수 있어서 전 너무 좋았습니다.
2: 저도 너무 좋았어요.
1: 들레님도. 네.
2: 저 사실 오늘 처음 뵙잖아요.
1: 네.
2: 처음 뵙는데도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더 기대가 돼요.
1: 저도 들레님의 뭔가 새로운 모습을 좀 본 것 같아서
2: 진짜요?
1: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2: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네, 이래경님 오늘 자기 전에 좀비길이 스키니진만 생각날 것 같아요 해주셨고 2645님 장들레님의 왁킹 보여줄게 그 뜻 아니었나요?
2: 맞아요.
1: 이현일님 다이어트로 확 변해버린 나를 보여주겠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2: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0: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3: 카페페 주문
0: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0: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1: 여러분, 쩡디와 즐거운 2시간 꽉 채우셨나요? 볼륨에 이어서 못 참는 거 하나 더 있죠? 잠시 후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쩡디의 오늘 야식은 라면인가요?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짱라인 보내주셨는데 제가 오늘은 저녁을 먹고 나왔죠. 그래서 아직도 배불러요. 지금 비빔밥 먹고 왔거든요. 요즘 유명하다는 마늘종 비빔밥. 슬아님은 오늘 새 코너 너무 재밌었어요. 김대영님도 수요일 새 코너 재밌네요. 이제 수요일은 책임 없는 쾌락 즐기는 날. 이렇게 정해놓으면 우리 너무 좋겠다. 그쵸? 수요일은 약간 정해놓은 이름이 없었잖아요. 9236님은 쩡디 수고했어요. 기린 타고 좀비한테서 도망가는 상상해보세요. 잡히겠다. 내일은 연애 전혀 모르겠어요. 뽀송이 윤지성씨,

0: 안녕하세요. 상쾌한 아침의 새 DJ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오늘은 준호님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햇살 좋은 5월, 청각장애가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충북 중앙탑 사적공원에 다녀왔어요. 웅장하게 솟은 7층 석탑과 잔잔한 남한강의 풍경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힐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은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했는데요. 단란하고 따뜻했던 이동 덕에 여행길마저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인터넷 라디오
1: 콩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깊은

스포츠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음원들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1977년 우주선 보이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55개국의 언어로 담긴 인사말, 동물과 자연 소리, 그리고 음악이 담긴 골든 레코드를 싣고 우주를 떠났습니다. 목적은 외계 생명체에게 지구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전하고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 라는 인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48년이 지난 지금 약 240억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를 비행하고 있다는 보이저를 떠올리며 고품격 음악방송답게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만약 2026년 버전의 골든 레코드를 만든다면 어떤 노래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여기는 키스더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DJ 한혜입니다.

아, 요또 챌린지가 또 핫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번 들으면은 나도 모르게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저는 계속 불러도 약간 제가 부르면 트로트 같더라고요. 아무튼 아이오아이의 갑자기까지 얘기해 주셨고 K8121님 보이저의

0: 있습니다.
1: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0: 이재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두.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아, 아니죠. 이게 모든 책을 조금 뭐랄까 어려운 책만 소비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 소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냥 송아님은 그런 상태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헤이즐넛님 새싹이시거든요. 웰컴 드링크 세미샴페인. 포도탄산음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나오면 피아로 합니다. 장은숙님, 아니 물어볼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책을 장식으로 아는 샴디에게 물어보다니 크크크. 이론님은 책 읽는지 물어봐줘요. 그쪽도 장식인지 아님 책이 몇권 없는지라는 갑작스러운 질문 주셨는데 들어온 김에 여쭙습니다. 자, 이로 씨,
1: 네.
0: 책좀 읽으시나요?
1: 저는 들고 다니죠.
0: 들고 다녀요.
1: 인테리어로.
0: 이야.
1: 약간 좀 뭐랄까요? 그날의 이제 룩에 맞춰서
0: 그러니까.
1: 책을 들고 다닙니다.
0: 아, 그러니까 책을 안 읽은 티가 난다. 책을 들고 다니는데 그게 어떻게 인테리어입니까? 패션도 아니고.
1: 그냥 뭐랄까요? 저 자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보는 거죠.
0: 또 그런 식으로
1: 그렇죠,
0: 포장을.
1: 그렇죠.
0: 야, 저하고 좀 비슷한 추구미를 추구하고 계신데요.
1: 뭔가 이렇게 엮이고 싶지 않죠?

0: 또 어긋나는 X까지
1: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를 드랍해주세요. 자이로
0: 드랍 더 하트.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한키라의 박보검, 덱스, 카리나, 도훈, 이상윤, 지창욱, 조성지, 미스터브랜의 포스트 말론, 아이브, 제니, 변호석, 셰르파, 아이유, 성시경, 에드시런, 동숲, 강아지, 백현, 박수함, 윤남노, 사나, 갈가리, 명치, 영크,

0: 진짜 콩국수 느낌 냈는데.
1: 아, 저 진짜 신기해요. 신기한 게 네. 제가 뭐 자이로 씨하고도 색깔이 자주 맞잖아요. 꼭 올 때마다 누군가와 한 명의 색이 맞습니다. 우리 뭐 PD님과 맞든지 작가님님과
0: 아,
1: 맞든지.
0: 진짜요? 형이 그냥 맞추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거 소속되고 싶은 소속감?
1: 그들과의 교집합.
0: 아, 교집합을 만들고
1: 싶어서 고민하면서
0: 그냥 찾는 거야 계속 나타날 때까지. 어, 그거 나랑 똑같은 거 같은데?
1: 아, 오케이, 비밀입니다.
0: 알겠습니다.
1: 조용히 해주시고.
0: 알겠습니다.
1: 어, 소외되고 싶지 않아요. 지방님 문자 한번 해보시죠.
0: 네, 이 시간은 항상 씻고 잘 때라 키스터 라디오 들을 일이 많이 없어서 몰랐는데 자이로님이 나리타에서 너 그 자이로님이신가요? 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렇게 뵈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맞습니다.
1: 나리타.

사람이 저를 좋아하게 되어서 고백을 하면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려요. 최근엔 위스키 동호회에서 알게 된 오빠를 좋아하게 됐고 거의 짱팬 모드로 모든 말에 리액션하고 자주 연락했고요. 오빠가 좋아한다고 했던 것들 다 기억해서 선물 공세하고 거의 아이돌 좋아하는 것처럼 짝사랑했거든요. 오빠가 연락을 잘 안 받거나 저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면 끼니도 거르고 끙끙 소가리하면서 좋아했는데 결국 오빠가 저한테 사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마음이 파사삭 식어버려서 오빠에게 사귀는 건 어렵겠다고 했더니 자기가 뭐 실수한 게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거 없다.

0: 답이 좀 없어. 이런 분 한번 크게 한번 진짜
1: 아주 그냥 어, 크, 아주 그냥 크게 한번 크게 한번 어, 어디 한번
0: 거울 치료를 한번 당해보든가 아니면 어. 진짜 빠졌을 때 어,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1: 미안
0: 어, 미안 난 너무 부담스러워
1: 부담스러워
0: 특별한 이유는 없어
1: 그러니까요.
0: 사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한번 크게 한번 당해보면 이제 좀 치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쵸. 해봤습니다. 아니,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네. 사연 보내주신 분 저희가 그걸 원한다는 게

0: 못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0: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1: 카페페 주문.
0: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1: 카페페 주문.
2: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3: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한혜의 키스터 라디오를 듣고 계시고요. 저는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키스터 라디오 DJ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낸 전설의 DJ 데이식스 영케이. 옆에 계신 이분은요, 블락비 연습생을 거쳐 하이브리드 힙합 그룹 팬텀으로 데뷔, 현재는 랩보다 발라드에 집중하는 래퍼 출신 예능인 키스터 라디오 13대 DJ 한혜입니다.
4: 들으셨죠? 제 동생 영케이도 인정한 래퍼 출신 예능인 DJ. 이제 매일 밤 10시엔 한혜 키스터 라디오.
3: 언제든 자리 비우실 네. 때 네, 불러주시면.
4: 아니요.
3: 아, 쉬시라니까요. 아니요.
4: 발에 땀띠 나도록 일할 거예요.
3: 아, 그래요?
4: 파이팅입니다. 래퍼 출신 예능인 DJ라는 게 새삼 좀 기네요.
5: 래퍼 출신 예능인 DJ.
4: 네, 네, 광고와 함께 스팟까지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자유로 드랍도 아트, 짝사랑, 썸, 연애, 이별, 재배 등등 사랑과 관련된 각종 사연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곳 자유로 씨.
5: 네,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 소개된 분께는 선물 보내드립니다.
4: 자이로 씨는 부디 기타리스트 네. 출신 예능인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기타리스트 그 자리 계속 머물러줘. 저희는 진짜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저는 그 YG 가수들이 항상 이상해.
6: 네, 이쪽 계열이 더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SM.
5: 아,
6: 네.
5: 뭐. 그림체 말씀하시는. 이런 말 괜찮아. SM으로 태어난 것 같아.
7: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 대행진.
8: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9: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8: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다른이 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2부 시작됐고요. 네. 자이로드랍다트 5월 30일입니다. 데뷔 9주년을 앞둔 장수 기타리스트 우리 장기 자이로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네. 벌써 데뷔 9주년. 와.

0: 없죠. 네. 네.
1: 그리고 할 수도 없어.
0: 할 수도 없지.
1: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0: 맞아 맞아.
1: 모든 건 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들어주신 덕분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니다.
0: 네. 제가 또 가수 선배 아니겠습니까? 가수 선배인데.
1: 어, 알겠어요. 예. 예.
0: 1년 뒤 10주년이잖아요. 예, 예. 금방 또 돌아옵니다.
1: 아, 그래요?
0: 10주년에겐 우리 팬분들께 어떤 걸 좀 이렇게 보답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형 몇 주년인데요?
0: 저 이제 15주년입니다. 15주 15년 차.

0: 향으로 치고 뒀다고 합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1: 나 이거 너무 갖고 싶다.
0: 이거는 제가 어떻게 소송을 좀 날려야 될 것 같은데. 한키라 1주년 때 공개하겠다고요? 누구 허락 받고 지금 올리는 거예요?
1: 무슨 허락이 왜 필요해요? 진짜. 이거는 솔직히

0: 이렇게 막 이렇게 모든 걸 얘기하고 애기라고 부르고 이런 거 상상 못 하죠.
1: 아, 상상 못 하죠.
0: 상상 못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1: 어떤
0: 일단
1: 거?
0: 지금 사연자분이 굉장히 길게 보내 주셨어요.
1: 네.
0: 근데 그 길게 보내 준 사연에 저는 이해 가능한 부분도 좀 있거든요.
1: 어떤 누가?
0: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분이.
1: 여자친구분이.
0: 왜냐면은 그 남동생과 그 남매 사이가 우리 사연자님처럼 모두가 그렇게 좀

0: 나게 받아주고 정말 동생도 오히려 좀 더 잘 챙겨주고 이런 식으로 좀 반복되다 보면은 여자친구가 지금 우리 지금 사연자분에게 더 빠질 수도 있고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형 말도 맞아.
0: 어 맞아 맞아.
1: 맞아. 이 넓은 마음을 가져서 품어라. 그 쉽냐고.
0: 아 쉽지 않지.
1: 넓은 마음을 사람들이 다 갖고 있을 수가 있냐고.
0: 어, 쉽지 않은데 지금 사건의 요점은 지금 너무 좋아한다잖아.

0: 그치.
1: 예, 가족을 데려가는 게 아니니까.
0: 너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느낌이고 너무 너무 쌉쌉이 같잖아 이거야말로.
1: 자기야. 내 동생. 괜찮지?
0: 자기도 맨날 동생 데리고 오잖아. 그래서 나도 오늘 동생 한번 데리고 와봤어. 이거잖아.
1: 어떤 거 같아? 난 지금 너무 좋다. 네. 그래서.
0: 아, 요거는 좀 저희가 말립니다.
1: 네, 이거 네. 똑같이 하면 안 돼요.
0: 네, 우리 창호님 그래도 좋은 의견 주셨고 새싹이시거든요.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포도 탄산 음료고요.
1: 네네.
0: 아, 우리 유나 양이 좀 아까 중1 친구가 맺힌 게 맞나 봐요 지금.
1: 그러네요,
0: 문자
1: 이제.
0: 폭주거든요.
1: 네, 남동생 밖에서 지금 혼나고 있는데 시끄러워 죽겠어요. 나 공부해야 되는데. 아, 남동생이 혼나서 걱정된다가 아니라 시끄러워 죽겠어.
0: 또 하나 보냈어요. 공부해야 하는데 숙제해야

0: 네. 그래 느낌적인 느낌이.
1: 그렇죠. 구교환 선배님이 약간 이런 스타일을 하시나 봐요.
0: 없지 않네요. 네네. 이동진 느낌 감상평 도착했습니다. 명징하게 직조해낸 연주였습니다. 라고 하셨고 이거는 기생충 그냥 영화 평이잖아요.
1: 아 그래요?
0: 이거 평론가님 말 그대로 인용한 거 아닙니까?
1: 그런데 네. 아 좋은데요? 이거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0: 아 인용도 능력이라는 그렇죠, 지금 그렇죠. 반응이 있고요. 네. 그렇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1: 뭐죠?
0: 자이로 씨하고 우리 제약진하고 네. 우리 청취자분들은 네네. 따로 어디서 모임을 해요?
1: 저희는
0: 결탁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1: 사실 저희는 따로 이제 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0: 아 비밀이에요?
1: 왜냐하면 오실 것 같아서. 아,
0: 진짜 찾아가요?
1: 네, 진짜 찾아올 것 같아서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0: 제가 톡방은 검색해봤는데 없던데.
1: 예, 다 네. 그런 그 숨겨진 그런 워딩이 있어요.
0: 아, 알겠습니다. 네네. 저 사과폰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고
1: 네 사과폰 쓰냐고 물어보셨는데
0: 저 우주폰에서 모이는 무엇이 좀 있나 봐요.
1: 그렇죠.
0: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을게 상처받을까 봐. 네 빠르게 이어서 자이로 드랍 더 아트 짧은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제가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해야님께서
0: 왜요?
1: 지난주에 제가 가겠다는데요?
0: 아니 해야해다 나 부른 줄 알고
1: 아, 그래요?
0: 미안합니다.
1: 아 뭐야 분위기 박사네.
0: 미안해요.
1: 자 해야해야님께서 지난주에 본인 꾸밈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약속을 파토낸다는 여자친구 사연 보냈던 사연자인데요. 안 꾸며도 제일 예쁘다고 잘 달래서 나오게 만들었는데요. 오 대뜸 내가 더 예뻐 수지가 더 예뻐 묻는데 거짓말이 안 나와서 머뭇거렸더니 여친이 삐졌습니다. 어쩌죠?
0: 아 지난주 사연이었잖아.
1: 아 이게 만족스럽지 않으면 안 나온다는 그분의 사연이었죠.
0: 우리가 썸 많이 냈거든요.
1: 맞아요.
0: 아 근데
1: 그래도 잘 달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잘 달래서 나오게 해달라고 형이 그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왔더니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 거죠.
0: 수지가 더 예뻐, 내가 예뻐.
1: 내가 예뻐.
0: 아 사연자님도 그냥 에이 뭐 너무 거짓말하기 좀 그러면은 허공 바라보고 그냥 아, 수지가 더 아 예. 아, 네가 더 예쁘지라고 하셨어야죠.
1: 아 형도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0: 아, 아니 수지 씨가 또 굉장한 밈이시니까.
1: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근데 이럴 때는 그 뭔가 머릿속에서 수지 씨를 지워야 돼요.
0: 그렇지, 그렇지.
1: 수지라는 사람 다른 동명이인을 찾아서 그분을 생각한 다음에 이제 너가 더 예뻐 이렇게 하시는 게.
0: 아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아 수지 뭐 나 생각도 제대로 몰라.
1: 몰라. 뭐 요새 뭐 하시나? 난 자기밖에 없지.
0: 그래.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1: 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거는 뭔가 이런 질문이 왔을 때 머뭇거리면 안 돼요. 뭐라도 뱉어야 돼요. 아 그건 말이지 약간 이런 식으로라도 대뱉어야 돼.
0: 당연히 자기지 당연히 뭐 여자친구 얘기는 이거는 그냥 입력해 두세요.
1: 맞아요.
0: 이거는 그냥 공식처럼 외워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1: 누르면 나오는 입력처럼 이제 네. 하셔야 됩니다.
0: 네. 코코몽님 비 오는 날은 따뜻한 커피 타주고 햇볕 쨍쨍한 날은 아이스 커피 타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한테 관심 있는 거 맞죠? 굳이 얼음까지 넣어서 커피를 타주지는 않잖아요. 맞죠? 라고 하셨고.
1: 근데 어디서? 뭐 회사일까요?
0: 회사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까지는 아직 좀 시기상조인데.
1: 그렇죠. 왜냐면은 그냥 이거 센스 있게 해주시는 것도 있잖아요.
0: 센스 있는 분 같아요.
1: 네, 그냥 비 오는 날, 비 오니까 따뜻한 커피 마시면 좋으니까 커피 드릴 수 있고 쨍쨍한 날엔 더우니까 그냥 그 쨍쨍한 날에 뜨거운 거 주면 그것도 뭔가
0: 먹이는 것도
1: 먹이는 거잖아요. 목 타봐라 막 이러면서
0: 코코몽님에게만 네. 그런다면은 완전한 그린라이트인 것 같은데.
1: 근데 이제 모두에게 좀 그런다 그러면은 좀 아닐 수도 있다.
0: 맞아요.
1: 네네 한번 그걸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그 모든 행위를 관심으로 연결시키면은 조금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꼭.
1: 진짜 그러면은 진짜 여러 사람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0: 맞아요. 반응이 좀 다 이게 뭐 한 군데서 같이 보내시는 건지.
1: 제가 하나 읽어볼게요. 네.
0: 이런 반응이 있고요.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1: 아.
0: 라는 반응이 있고. 이런 반응이 있는데.
1: 네, 그냥 음감성 좋은 사람 같은.
0: 음식 감수성 좋은 사람이라는 의견.

0: 약간 미안해지긴 하는데.
1: 그러니까 그냥 그냥 자주 아픈 남자.
0: 자주 아픈 남자. 좀 그러게.
1: 여러분들 이제 남자분들 진짜 열심히 운동하시고 이제 맞아. 건강해지십시다.
0: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감기에 너무 자주 걸린다.
1: 그냥 여름인데도 감기 걸려.
0: 한 10분만 걸었는데도 다리를 후들거린다든지. 그러면 이런 거는 그렇죠.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맞아요. 여자친구보다 먼저 지친다거나 뭐 어디 같이 가는데 조금 앉아있다가

0: 무조건 또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1: 맞아요. 직시해야 돼.
0: 직시해야 됩니다. 네네. 자이로님 오늘 말 진짜 잘하신다. 공감 100%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1: 감사합니다.
0: 자이로님만 딱 뽑아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1: 네. 근데 잘 뽑으신 것 같아요.
0: 저도 진심을 다해 사실 얘기.
1: 근데 오늘 형 진짜 오늘 약간 진짜 진심 100%로 공감 엄청 하면서
0: 오늘 그리고 나는 조금 그 어려운 길을 갔어.
1: 맞아.
0: 사실 쉽게 공감할 수 있었는데 나 오늘 좀 소수 의견 쪽으로 의견을 넣었어.
1: 근데 형 진짜 열심히 했어. 그래서 마지막에는 형 솔루션도 너무 좋았는데 반응이 있어요 또.
0: 그래요?
1: 오 샴디 오늘 말씀 내용 공감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있네요. 제 진심을 알아주셨네요.
1: 맞아요.
0: 네. 무조건 다수 의견이 옳은 건 아니라는 거.
1: 맞아요, 맞아요.
0: 소수 의견도 여러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맞아요. 형이 언제나 소수의 편입니다.
0: 맞아요. 소개된 분들께 커피 쿠폰 드리고요. 다이로 씨 오늘 또 여러 좀 셉셉이들이 나왔잖아요.
1: 네네네.
0: 오늘 베스트 셉셉이 한번 골라볼까요?
1: 베스트 셉셉이 저는 그 셉셉이가 좀 생각납니다. 고백을 자기가 좋아한다고 해놓고 고백하면 안 받아주는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그래도 좀 이게 앞뒤 연휴도 좀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좀그 남들 좀다 떠날 때 떠나고 싶은 분도 있을 테고 아마 또 가고 싶은 날짜에 특정 날짜에 또 몰릴 때도 있을 텐데 아무튼 아 빨리 뽑혀야 원하는 기간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운이 따라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말 럭키님 닉네임처럼 행운이 따르길 바라겠고요. 화끈하게 아주 그냥 잘 뽑으셔가지고 화끈한 음식 마라샹궈하고 꿔바로우 추천해드렸습니다. 뭐 국룰 조합이죠. 아 뭔가 행운이 깃드는 제비뽑기와 함께 화끈한 음식으로 아주 마무리까지 잘 하시라고 추천해드렸고요. 노지원님. 마라탕은 먹어봤는데 마라샹궈는 안 먹어봤네요. 무슨 맛일까라고 하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라탕보다는 마라샹궈를 더 좋아하거든요.

0: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2: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1: 히든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2: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놀라운 초대석, 신곡 마치 오늘처럼으로 돌아온 정승환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 끝곡 정승환 너는 내일로부터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키스더라디오 저는 DJ 한혜였고요. 올 한해 218일 남았습니다. 소중한 밤 되세요.

0: 일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비평가였던 보들레르는 역사 속의 위대한 순간도 그 일이 벌어진 당시에는 현재의 한순간에 불과했다며 우리가 사는 이 순간 역시 위대한 순간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찰나이자 우연한 순간에서 예리한 시선으로 지적이며 영원한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것을 현대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요, 현대성을 행복으로 바꿔도 말이 됩니다. 우리 일상도 매 순간 예술적 가능성을 포함한 아름다운 날의 연속이죠. 단지 그것을 얼마나 예리하게 포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평범한 찰나를 예리하게 포착해 대단하게 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영원히 간직하면 행복이 되니까요.

0: 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진기는 오토링크.
3: 쇼리실라!

07년생 재수생입니다. 어쩜 번호도 07. 재수생의 나이도 07년생. 오늘 열심히 공부하고 방금 딱 자려고 누웠는데 라디오에서 07년생에 대한 응원이 나와서 깜짝 놀랐네요. 하루하루 정말 힘들지만 그럼에도 나의 미래를 향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이 과정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07년생 파이팅! 백예린의 제로 추천합니다.

0: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1: 카페페 주문!
0: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1: 카페페 주문!
2: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3: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4: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0: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1: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커피 드리는 코너 때 오늘 문자들을 보면 이런 표현이 좀 많습니다. 저 커피 수혈 필요해요. 카페인으로 수혈해야 합니다. 힘이 모자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수혈을 하고 기운을 되찾으시는 편이신가요? 커피? 아니면 운동? 쇼핑? 혹은 아이들 사진? 아니면 뭐 저녁에 마시는 맥주 한 잔? 생기를 되찾게 하는 여러분들의 연료 알려주세요. 저 이런 거 너무 궁금하잖아.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할게요.

5월 27일 수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소녀시대의 힘내로 시작했고요. 저는 노래하고 라디오하는 폴킴입니다. 그 제 친한 친구들이 제발 그 본인 이름 앞에 수식어 좀 그만 붙이라고 왜 이렇게 본인을 꾸미느냐 들어주기 힘들다 자꾸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네. 여러분들은 좀 힘들 때 어떤 수혈이 필요하신가요? 카페인 수혈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뭐 주변에 뭐 아기 엄마 아빠들 친구들 보면 뭐 아기들을 보면 요즘 제 친구들 보면 힘이 난단 말은 안 하더라고요. 뭐 남편이 아기를 봐주는 동안 본인 혼자 쉴 때 좀 힘이 난다. 뭐 이런 얘기 주변 친구들 많이 하던데 여러분들의 그런 연료가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야 해요. 뭐 하면서 가광 듣고 있는지 또 수요일에 수혈은 뭘로 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샵 8910 단문

0: 슬립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 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가게 유니클로 감사.
3: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2: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4: We zero. So hot, blam. Zero, zero.
5: We zero.
4: 과식계도 제로 제로
5: 위 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 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 제로
6: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 제로
7: 일양약품
8: 쇼리실라

폴킴의 가요광장.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0904번님께서 택시기사입니다. 딸내미가 좋아하는 가수가 라디오 한다고 아빠 일하면서 꼭 들어보라고 해서 틀어봤어요. 너무 방방 뜨지도 그렇다고 또 너무 잔잔하지도 않게 진행 잘하시네요. 앞으로 주파수 여기로 고정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칭찬해 주시면 제가 텐션이 좀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좀 이렇게 차분하게 가는 걸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이렇게 어서오세요 이렇게 해주는 이런 스타일이신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맞춤형 DJ 되어드립니다. 어서오세요. 김현아님께서 회사 점심시간에 혼자 버스 타고 나왔어요. 등심 안심 카츠 세트 주문하고 라디오 들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약속 있다고 하고 혼자 나와서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을 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것

0: 자신과의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면 타인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네, 등심 안심 카츠 세트 또 야무지게 종류별로 드시네요. 보통 안심이면 안심, 등심이면 등심 이렇게 나뉘어 있지 않나요? 모듬으로 드시나 보다. 꼭 그 겨자 아주 살짝만 올려서 먹는 거 아시죠? 아, 또 그게 별미거든요. 0501번님께서 애착 베개를 버리고 요즘 좋다고 소문난 경추 베개를 샀는데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애착 베개 버리지 말걸. 뒷목이 뻐근합니다. 폴키님도 베개 중요하게 여긴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정착하셨나요? 저 역시도 여러 가지 베개를 써봤습니다. 정말 요즘에 돌아다녀 보면 뭐 맞춤형으로 제작해주는 베개도 있고 아니면 뭐 경추 베개도 또 어떤 소재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뭐 메밀 막 이런 거 들어간 것도 있고 요즘에는 무슨 친환경 소재 들어간 베개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정착했습니다. 네, 이 경추 베개인데 너무 두꺼운 경추 베개는 그 오히려 자고 일어났더니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약간 이게 베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작은 경추 베개를 쓰고 있는데 걔가 저는 딱이더라고요. 걔를 베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목도 안 붓는 것 같고 저는 좋습니다. 네, 여러 가지 써보시고 맞는 베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2952번님 혼자 여름옷 쇼핑 나왔어요. 라디오 들으면서 구경하니까 혼자 있는 것 같지 않고 재밌고 좋네요. 폴킴님도 혼자 쇼핑 좋아하시나요? 2952번님 이 컬러 너무 잘 어울리잖아. 역시 우리 2952번님께서는 여름 쿨톤이 확실합니다. 아니 가요광장 톤이 확실합니다. 네. 아 그러네. 혼자 쇼핑 여러분 좋아하세요? 혼 쇼핑할 때 이렇게 가요광장 들으시면서 하면 제가 옆에서 골라드릴게요. 그냥 이 사진 찍어도 되는 곳에 가시면 한번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이거 어울린다. 아니 이거는 님의 컬러가 아니야. 제가 냉정하게 말해드립니다. 매일 이 시간 커피 선물 드립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가 필요한 이유 닉네임 달고 지금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창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저희는 노래 듣고 커피 받으실 분들 소개할게요. 3860님의 신청곡입니다. 로제 그리고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1: 최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커피 선물 주는 라디오 많죠. 근데 그거 아세요? 커피는 여기가 본점이에요. 아메리카노, 라떼, 모카, 아인슈페너, 마키아토, 그리고 디카페인 음료까지.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폴킴이 쏘는 커피 받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받아가세요. 커피 한잔 할래요? 8047번님께서 두 살 아들이랑 둘이 근교 목장에 가려고 나왔어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먹어서 아들이 잠든 동안 휴게소에 들러 후다닥 핫바 하나 사왔습니다. 폴킴님 라디오 들으며 힘내서 다시 달려볼게요. 커피 마시면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두 살 아들이랑 둘이 단둘이 또 근교 목장에 가시는군요. 보니까 목장 많이 애기들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또 가는 길 쉽지 않으실 텐데 정신 번쩍 드시라고 커피 보내드립니다. 0697번님 폴킴님 혼자서 매장을 운영하느라 매일 출근해야 하고요. 운전도 3시간씩 해야 해요. 원래 괜찮았는데 요즘 갑자기 지치네요. 그래도 폴킴님이 라디오 시작하고 가을광장 들으며 힘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외쳐주세요. 아, 혼자서 매장을 운영을 하신다고요? 아, 화장실 가기 쉽지 않을 텐데요. 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운전까지. 우리 0697번님 저의 기운 다 받아가세요. 화이팅! 커피 나가요. 6884번님 저는 기말고사 앞두고 있어요. 갑자기 눈도 침침하고 글도 눈에 안 들어오네요. 주변 환경이 너무 더러운 것 같고 집중력이 훅 떨어졌지만 그래도 힘내야겠죠. 제가 뒤늦게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확실히 공부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야 하는 것 같아요. 20대 친구들 지금 열심히 하세요. 저는 커피 마셔야 할 것 같아요. 커피 두 잔 마셔야 할 것 같아요. 뭐든지 춤도 그렇고 다 어릴 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만큼 더 힘내셔야겠죠? 커피 드세요. 노래 듣고 올 동안 눈물 흘리시면 안 됩니다. 이수진 님이 신청하신 스텔라 장의 월급은 통장을

커피 한잔 할래요 코너에 이어서 스텔라장의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듣고 왔고요. 저는 노래하고 라디오도 하고 친구들이 듣기 싫어하는 스스로를 포장하는 문구들을 자꾸 꾸미는 그런 DJ 폴킴입니다. 너 듣고 있니 지금? 좀 들어줘 얘들아. 제가 요즘에 주변 친구들, 지인들 만나면 제발 사연을 보내라.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것을 글로 적어서 사연으로 보내라.

해야 하는데 저는 폴킴 삼촌처럼 가수라는 직업이 궁금해요. 도움을 요청하려고 이렇게 사연 보내요. 이 질문들에 대답 부탁드립니다. 1번 하시는 일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일단은 많은 분들을 위해서 노래도 하고 또 말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2번 가장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제가 하는 일을 덕분에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또 즐거워해 주시면 또 삶의 위안을 얻으실 때가 저는 가장 기분이 좋더라고요. 3번 이 직업을 가지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일단 외모가 출중해야 되고요, 여러분.

소율님, 학교 숙제 잘 해서 제출하길 바래요. 삼촌이 바랄게요. 5002번님, 여자친구가 자꾸 릴스를 같이 찍자고 해서 당황스러워요. 전 유행도 잘 모르고 춤도 못 추거든요.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하고 있긴 합니다. 폴령도 릴스 종종 찍으시던데 잘 소화해내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일단은 잘 소화해내는 방법은 몰라요. 그냥 묵묵히 할 뿐.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냥 회사에서 시키면 하듯이 그 여자친구분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나의 역할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생각을 하시면 보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뭐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재밌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 뭔가 못해도 아, 나 이런 것도 해봤고 요즘 이런 게 유행이구나 알아가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두 분 너무 알콩달콩 연애하는 거 아니에요? 8566번님, 저는 스마트워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연락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운동할 때 유용하더라고요. 어쩌다 안 차고 나왔을 땐 손목이 허전하고 괜히 막 불안합니다. 폴킴님은 평소에 시계 차고 다니세요? 저는 시계를 자주 차진 않습니다. 근데 스마트워치는 없어요. 스마트워치를

0: 밥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직도 식곤증이.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 있습니다. 정답 보낼 준비하시고 모르면 찍으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매일 이 시간 퀴즈 정답 찍고 선물 받아가세요. 오늘은 사연 하나 소개하고 퀴즈 내드릴게요. 김병수 님께서 초등학교 6학년인 조카가 한껏 멋을 부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찍는다고 하네요. 얼마나 좋을까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자, 방금 소개해드린 사연에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힌트 드릴게요. 이거 찍는 날에 다들 멋을 부려요. 근데 너무 과하면 나중에 꼭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초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꼭 찍습니다.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버스 카드, 2번 졸업사진, 3번 수학

실수를 하는 경험도 되게 많아요. 그래도 우리 2636님께서는 부장님 눈치만 보면 되지만 저는 관객의 눈치를 봐야 된답니다. 관객의 숫자가 그날그날 다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또 가사를 연달아서 틀리게 되면 정말 땅바닥을 보고 노래를 불러야 해요. 왜 그럴까요? 다 알고 다 노래도 듣고 연습도 했는데 꼭 그렇게 뭔가 원하는 대로 안 풀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 버려야 돼요. 나의 월급처럼. 네. 정준형님. 요즘 못 만드는

0: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KBS.
5: 잠시 후 2시에는 폴킴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0390님께서 분명 외출하면서 지갑을 챙겼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가방이 없는 거 있죠. 요즘 왜 이렇게 깜빡하는 일이 많아지는지 저도 이제 나이 들어가나 봐요. 저는 여러분

이제 가수분들은 인이어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잖아요. 본인 개인 커스텀 이어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 인이어 케이스를 무대 직전에 이제 착 열었어요. 근데 케이스가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정말 그때 정말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데 너무 다행히도 그 음향팀 분들이 이어폰을 빌려주셔서 무대는 무사히 마쳤습니다. 네, 저 역시도 깜빡깜빡하더라고요. 우리 그래도 서로 나이 탓은 하지 않기로 해요. 그러면 너무나 슬프잖아. 인이어는 결국에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전날 뭐 저번 그 전 스케줄 때 노래를 하고서 그 인이어를 그 케이스에 안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옷이나 뭐 다른 가방 안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도 잃어버리지 않아서 다행이야. 커스텀 이어폰 비싸거든요. 네, 임효진님, 단종 오빠 박지훈의 신곡 가광에서도 듣고 싶습니다. 박지훈의 Body Else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 단종 오빠가 노래도 하는 사람이에요. 다들 아시죠? 하셨습니다. 저희 단종 오빠 때문에 많이 울었잖아요. 정말 이 단종 오빠가 그렇게 자기를 저장하라더니만 정말 각인을 시켜버리셨더라고요. 네,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정말 아 이런 게 임금의 어떤 이 품위인가? 약간 이 위압감? 뭐라 그럴까요? 네, 정말 아 좋습니다. 임효진님이 남겨주신 노래 박지훈의 Body Else 듣고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퀴즈 위에서 뛰어노는 폴짝데이 시작할게요.

0: 메디카.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팀장님, 이 제너도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3: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2: 이 제너도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도.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6: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은지님은 오늘 어떠세요? 9674번님 오늘의 폴짝데이 퀴즈도 기대합니다. 5답, 6답, 7답 다 환영하시죠. 제가 퀴즈 좀 약하긴 해서요. 어머, 우리 9674님이 고급 유머 좋아하시나 보다. 5답, 6답, 7답. 네, 많은 분들이 질색팔색하지만 거봐요, 다들 기억하잖아요. 오늘 또 4부에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5답, 6답, 7답, 8답, 9답, 10답까지 다 환영입니다. 폴짝데이,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위에서 제가 폴짝폴짝 뛰어다닙니다. 사연 받아볼게요. 최근에 뭐 활짝 웃었던 일들, 또 깜짝 놀랐던 순간, 설렜던 순간, 뭐든 좋습니다.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선물까지 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시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괜히 또 이런 생각에 꽂히면 밤에 잠도 잘안 옵니다. 네, 밤에 잠을 잘못 자니까 다음 날도 또 이런 생각이 되풀이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일단 잠을 좀 많이

있습니다. 폴짝 데이. 여러분의 사연 위에서 폴짝, 신청곡 위에서 폴짝 뛰어놀고 있고요. 잠시 후에는 퀴즈 위로 폴짝 올라타볼게요. 아티스트 3군님, 저 요즘 풍선 아트를 배우러 다니고 있는데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투명 풍선 안에 작은 풍선을 불어넣기도 하고요. 꽃이나 곰돌이 인형을 넣기도 해요. 근데 이게 또 은근히 손이 많이 아픕니다. 큰 풍선들은 소재가 질겨서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다 해놓고 나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저 열심히 배워서 자격증까지 수료하려고요. 동방신기의 풍선 듣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저 정말 궁금했던 게 어떻게 풍선 안에 꽃이나 이렇게 인형을 넣는 거예요? 저는 이거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약간 유리병에 막 배 같은 거 들어있는 거 아시죠? 배 모형. 그런 수준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거 혹시라도 나중에 뭐 만드는 과정 같은 거 사진 있으면 한번 보내주세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 퀴즈를 기다린 분들 계신가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퀴즈 타임! 오늘의 폴짝 퀴즈. 아주 쉽고요. 또 객관식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 추첨할 거고요. 밀크 푸딩 드릴게요. 곧 함께 들을 노래, 이 노래입니다. 동방신기의 풍선은 리메이크 곡인데요. 그렇다면 풍선을 부른 원곡 가수는 누구일까요? 1번 포맨,

때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오, 이거 좀 화날만 한 사연 아니에요? 그 이제 뭐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친구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좀 여유 있는 친구가 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저는 뭐든지 순서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친구야 너 미안해.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좀 너한테 부탁을 해도 될까? 라고 한다면 나도 힘들지만 또 친구를 위해서 밥 한 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말을 안 하고 덩달아서 버티고 그 타이밍에 그냥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앉아버리세요. 앉아서 그냥 나오지 마세요. 그냥 문자로 그냥 미안해 나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 너가 계산 좀 해줘 요렇게 하세요. 네네네. 짜다짜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스윗소로우의 간지럽게 그리고 다비치의 팡파레

스위스로의 간지럽게 그리고 다비치의 팡파레 듣고 왔습니다. 네, 괄사로 온몸을 주무르고 있는 폴킴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날입니다. 폴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가게 유니클로 감사.
2: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1: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2: 오늘도 평화로운 쿨 FM 하우스, 이곳에 새로운 DJ들이 입주했다고 하는데요.
3: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DJ하는 폴킴입니다. 저랑 라디오 한잔 어떠세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4: Hi guys, it's Gabby. 다들 우리 집에 놀러오는 거 웰컴이에요. 매일 오후 2시엔 가비의 슈퍼 라디오.
2: 하루치 힐링과 에너지 제가 제일 먼저 전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3: 폴킴의 가을광장에서 준비한 5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 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0: 아직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끼면 먼저 가스불을 끄고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아니라면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리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대피합니다. 거리에선 손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블록담과 대문 기둥에선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에 일단 차를 세우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땐 창문을 닫고 키는 꽂아둔 채로 나옵니다. 지진이 멈춘 후엔 여진을 주의하면서 부상자 구조를 요청하고 가스와 전기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Day.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잠시 후 3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가끔 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 휘청거리게 될 때 순간 중심을 잡게 됩니다. 넘어지지 않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버텨내기 위해 정말 온 힘을 다했구나 깨닫게 되죠.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유승우, 유연정. 5월 27일 수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야간조로 변경이 돼서 사랑하기 좋은 날을 늘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9999. 어머, 휴대전화 뒷번호가 왜 이렇게 좋아요? 야, 이거 거의 뭐 황금폰이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9999. 한번 들으면 다 외울 수 있는 번호 좋은데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하하하. 앞으로 6개월 저의 지겨운 근무 시간을 즐겁게 잘 부탁드립니다. 잘은 모르지만 야간조로 변경이 되는 걸 이렇게 하하하 웃으면서 맞이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사랑하기 좋은 날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저도 기분이 하하하 좋습니다.

0: 저희가 모아둔 각종 선물 세트 품에 안겨드리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샵 8910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이향약품.
4: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덥다고 슬리퍼 이런 거 신고 다니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슬리퍼 말고 밑바닥 미끄러지지 않는 거 있죠. 이런 거 신으셔야 돼요. 왜냐면 옷은 그런 게 없지만 신발은 말이죠. 안전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진짜 슬리퍼 신더라도 미끄럼 방지 슬리퍼 신으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유연해도 조심하셔야 돼요. 사연 소개해드린 세 분에게 편의점에서 쓰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똑똑한 사춘기를 봤나. 보통 우리가 몸이 불편하면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그럼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뭘 하세요? 어디가 아픈지 진단을 하고 그 진단을 한 다음에는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려서 약을 먹거나 조치를 취해 주시잖아요. 치료를 받거나. 똑같아요. 마음이 불편할 때도 내가 왜 마음이 불편하지? 이렇게 진단하는 게 제일 먼저인데 원인을 알고 계시네요. 사춘기라서. 맞아요. 그런 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처방을 하고 처방에 맞춰서 약을 먹거나 뭐 치료를 받거나 하는 거잖아요. 야식만 먹는 건 살만 찌고 나한테 부담만 가고 좋지 않다는 거 아셨잖아요. 그러면 좀 좋은 의사 선생님이 돼서 나한테 맞는 처방을 한번 내려보세요. 이분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죠? 랜덤으로 4860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제가 여태까지 본 사춘기 중에 제일 똑똑하세요. 진짜로. 4931. 휴대전화 배터리가 거의 없어 사랑하기 좋은 날을 못 들을 것 같아서 아쉬웠는데요. 택시에서 누나 목소리가 들려와요. 너무 반가워서 택시 기사님과 하이파이브 할 뻔했습니다. 센스 넘치시는 6059번 기사님 안전운전 하시고요. 역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인기는 최고입니다. 4931. 고마워요. 진짜 이런 사연 들을 때마다 얼마나 그냥 저희 열심히 해야겠다. 잘해야겠다. 좋은 음악 들려드려야지. 아주 그냥

오빠도 알잖아. 내 동생 많이 아픈 거. 부모님께 말씀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얼마 후 나를 그렇게나 아껴주시던 두 분이 결혼을 반대하신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남 이녀 중 장남인 아들이 안 그래도 힘든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픈 동생이 있는 집과 맺어지면 더 고생할 게

그다 말하기 어려운 문제라 남자분이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익명 요청하신 분의 사연 후기가 이렇습니다. 저를 찾아온 남자친구. 눈물이 가득 찬 눈으로 한참 동안 저를 말없이 바라보았고 계속된 부모님의 반대로 너무 힘들어졌던 어느 날 부모님이 몰래 만든 선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나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젤을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0: 날에
1: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

0: 왼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2: 좋은 노래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녁 8시에 들어보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 퇴근길 음악과 이야기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남들은 5km, 10km씩 잘도 뛰던데 나는 1km만 뛰어도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와, 내 기초 체력이 이렇게나 형편없었다니. 그래도 도 닦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쉬엄쉬엄 일주일에 세 번씩 뛰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올해 1월 처음으로 하프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비탈길이 많아서 힘들기로 유명한 코스였지만 생각보다 괜찮은 기록으로 완주에 성공했고 3월에 나간 대회에서는 개인 최고 기록도 경신했다. 가끔은 이렇게 힘든 걸 내가 왜 하지? 싶을 때도 있지만 완주가 주는 희열이 나를 달리게 만든다. 다음 대회를 준비하며 열심히 훈련하는 요즘 나는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다. 오늘도 두 다리로 뛸 수 있음에 감사한 보통날이다.

러닝 가호였습니다. 멋있으시네요. 저도 러닝 시작하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요. 이정숙 씨. 살과의 전쟁. 운동이 답인 것을 의지가 부족하죠. 흐흐. 2901. 달리기는 진정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달리다 보면 위기가 오는데요. 그 순간을 이겨내고 결승점을 통과하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쾌감이 몰려옵니다. 그 맛에 달리죠. 오, 이분 최소 러닝의 고수이신 것 같죠? 오늘 보통날 사연 주인공께는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립니다.

성주 아니겠습니까? 아,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맞아요. 성주분들 정말 전국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성주 이것. 아, 예. 그 맛있는 이걸 부모님이 성주에서 농사 짓고 계시는군요. 부모님께 언제 한번 감사하다고. 왜냐면 저도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이 먹는데 이렇게 농사 지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주십시오. 김환진 씨, 이민영 씨. 저는 이거 씨앗이 달달해서 좋은데 씨앗 안 먹고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다네요. 진짜예요?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언니는 어떠신가요? 하셨습니다. 아, 이민영 씨가 물음표를 다섯 개나 쓰셔가지고 제가 참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제 컨디션을 보고요. 제가 컨디션이 좋아요. 그럼 먹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뭐 소화가 좀 잘 안 되거나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약간 내가 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안 먹습니다. 이건 그냥 뭐랄까 뭐 배탈 난다 이런 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냥 조심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니까 늘 버리는 건 아니에요. 컨디션 좋은 날은 다 먹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민영 씨.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요. 그래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좋아한다는 거. 그죠? 이민영 씨였고요. 강태경 씨. 오, 간단하지만 맛있을 것 같은 레시피인데요. 올리브유와 소금, 후추 뿌려서 이거 샐러드로 만들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아, 진짜 별로 들어가는 거 없네요. 집에 다 있는 거네요. 근데 이걸 또 이렇게 해서 샐러드로. 감사해요, 강태경 씨. 9047. 자취하던 시절 시골집에서 택배가 오면 신문지에 꽁꽁 쌓여있던 노란 이것. 냉장고도 작아서 그랬겠다 진짜. 자취하면 냉장고 보통 뭔지 아시죠 여러분? 사이즈 딱 그 정도 사이즈인데 이거 어떻게 다 넣겠어요 그죠? 냉장고도 작아서 몇 개 넣지도 못해 책상 위에 굴러다니다. 아니 왜 이걸 이렇게 드셨어요? 숟가락으로 껍질을 대충 파내며 아삭아삭 베어물던 기억이 나네요. 아 왜요? 과도 하나 없었어요? 아무리 자취하면 기본으로 있는 게 과도하고 식할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뭘 해먹죠? 아이고 참나. 9047. 9633. 이걸 우유랑 얼음, 달달한 꿀과 함께 곱게 갈아 마셔보셨나요? 아니요. 이렇게는 안 먹어봤는데. 더위를 잘 타는 저희 가족이 참 좋아해서 자주 갈아 먹어요. 하트. 오, 요 레시피도 감사합니다. 우유, 얼음, 달달한 꿀과 이것. 최순계 씨. 오늘 산책길에 만난 이거 작은 게 한 봉지 10개 만 원. 더 살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 달아요. 아, 지금이라도 다시 나가면 안 돼요? 아, 이미 끝나셨을까? 7시 17분이니까 이미... 내일 또 나가보죠, 뭐. 야, 한 봉지 10개인데 만 원. 오, 하나에 천 원. 야. 최순계 씨였고요. 0215. 이거

담가 아 맞아 옛날에 다 우물에 담가두고 그러셨다. 담가두었던 참외를 숭덩숭덩 깎아주시곤 하셨거든요. 그때가 그리워요. 자 이렇게 추억까지 떠올리게 한 오늘 정답은 참외였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5월 5일 노란 세상.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수요일 생방송 4부입니다. 8325 세상 참 서러워요. 다음 달 회사 엘리베이터 공사하는데 또 제가 나오거든요. 부서원 3명인데 한 명은 부서장이고요. 한 명은 지금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또 제가 당첨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막내고 집 가깝고 건강한 것도 죄냐고요. 정말 이럴 땐 화나요. 느낌표를 그냥 여러 개 찍어주셨는데 아 화나실만 한데 또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이번이 한 번이 아니라 무슨 일만 있으면 무조건 근데 참 상황이 그렇네요. 그렇다고 부서장이 나오시기도 참 또 한 분은 더 나오실 수가 없는 게 이분은 좀 아프잖아요.

하림의 출국 이어서 이소라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이순구 씨, 정은영 씨가 듣고 싶어 하셨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 아일랜드의 마이걸 3819 신청곡

0: 아일랜드의 말걸, 이어서 모던 주스, 사랑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들려드렸습니다.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

제주 시티 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 처치 전문 번실드 코리아 화상 응급 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M케이크 떡 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 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FM 방송 쿨 FM입니다. KBS 2FM 방송은 FM 89.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1MHz KBS 제2FM 방송입니다.

틴 케이스를 스티커나 사진으로 예쁘게 꾸미고 그걸 지갑처럼 사용하는 건데요. 이어폰, 머리끈, 카드, 립밤처럼 내가 잘 들고 다니는 물건을 넣거나 젤리나 과자, 사탕 같은 간식들을 넣기도 한대요. 한번 상상해볼까요? 나만의 틴케이스 지갑을 만든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넣으실 건가요?

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으로요. 콜드플레이 방탄소년단 마이 유니버스 듣고 오셨습니다. 커스텀 지갑, 아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좋은데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나만의 지갑 만든다면 어떤 거 넣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채울 것 같은데요? 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해봐야겠다. 제가 한번 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할게요. 근데 그러면 위생적으로 괜찮은가? 틴이니까 괜찮겠죠? 네, 뭐 저는 사실 그런 거에 엄청나게 예민하진 않아가지고. 녹으면 어떡하지? 아, 뭔가 햇빛에 요즘 같은 날씨에 녹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한번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나만의 무언가를 만드는 거, 커스텀이라고 하잖아요. 나만의 뭐 폰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틴 케이스 지갑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드는 거 전 개인적으로 아기자기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여러분, 상쾌한 아침도 여러분의 커스텀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사연으로 예쁘게 꾸며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함께 남겨주세요. 저희는 광고 듣고 있고요.

우리 정말 순수하게 하는 말이 상황과 딱 맞아떨어질 때 너무 귀엽지 않나요? 또 이걸 어디서 알고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쓰는 걸까 그런 생각도 막 들기도 할것 같아요. 그나저나 주말이면 또 이렇게 스케이트장도 가고 싶고 또 쉬고 싶으실 텐데 하루도 못 쉰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9323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엄마들 진짜 엄마들 아빠들 파이팅입니다. 0117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얼마 전에 이직했는데 이직한 곳에 예전 직장 선배님의 친구가 있어요. 세상 진짜 좁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사람이 착

그러면 좀 속상할 수 있죠.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아마 우리 8500님의 입장에서는 별것도 아닌 일인데, 또 친구 입장에서는 되게 크게 다가오는 일이어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어느 정도, 뭐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너무 소중한 친구다.

사랑이 느껴집니다. 머리 숱이 많아서 머리가 많이 빠지는 거면 좋죠, 오히려. 근데 이렇게 참 오랜만에 지방에 있다가 멀리 떨어져 있다가 같이 본가에서 엄마, 아빠 그리고 뭐 딸, 가족들끼리 복작복작한 그 느낌, 네, 그 느낌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참 떨어져 있으면 그 소중함을 더 안다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가에서 계속 가족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아마 저희 어머니께서는 2120님처럼 우리 딸 머리 숱이 참 많네 이게 아니라 아우 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지고 또 청소기도 안 돌리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엄경민님, 강아지가 심장병 약을 먹는데 12시간 간격이라서 지금 이 시간에 줘야 하거든요. 눈 뜨면 위에서 절 내려다봅니다. 빨리 일어나 밥 주라고요. 이 귀여운 생명체 때문에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김도현님, 연애가 너무 하고 싶어서 타로를 봤는데 올해는 연애운이 아예 없다네요. 그냥 열심히 일만 하렵니다. 아니 도현님, 연애가 하고 싶으시면 뭐 소개팅을 하든지 아니면 요즘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지 타로를 보시면 어떡해요. 아 근데 저는 이제 연애가 하고 싶어서 타로를 본 적은 없고, 이별을 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이랑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너무 그때는 절박하잖아요. 그래서 너튜브에서 그 타로를 본 적이 솔직히 있습니다 저도. 근데 아 이게 제가 실제로 타로를 본 적은 없고 항상 그 영상을 많이 봤었는데, 묘하게 어? 잘 맞는데? 왠지 그럴 것 같은데? 싶다가도 실질적으로, 이건 저의 경험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 그대로 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뭐 도현님께서도 타로에서 연애운이 없다, 아예 또 뭐 아예 없겠습니까? 뭐 0%진 않겠죠, 도현님. 그래서 타로를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대체 할 땐 어디로 서진으로

시간이 모두 숫자로만 남은 것 같아. 생각을 멈추려고 해봐도 내 안에 나도 모를 작은 방이 있나 봐. 그곳에 웅크린 한 아이가 연필 하나 들고 써내려가는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이 이제는 숫자로만 남아.

어떤 추억들을 감히 세어보려 밤을 지새나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은 이제는 숫자로만 남은 것 같아.

0: 시간은
1: 이제는 숫자로 만나. 인터넷 라디오 공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영어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편안한 멜로디와 함께 현실적인 가사를 듣는 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의 미션 문장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힘든 한 주였어요. 두 번째, 감당이 안 되네요. 세 번째, 요즘 너무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어떠세요? 현실감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와닿습니다. 저는 그래요. 미국 출신 에밀리 씨의 2021년 곡 Autopilot이라는 곡입니다. Autopilot이라고 하면은 Automatic Pilot, Autopilot, 자동 조종 장치, 자동 조종 모드 이런 거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자, 이제 첫 번째 미션 문장,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힘든 한 주였어요 라는 말 찾아보세요.

잠이 못 잤고요. Every day I wake up, 매일 일어나서 eat breakfast, then brush my teeth. 자, 매일의 그 일상 루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죠? 아침 식사를 하고 양치질을 하고 then I sit down and do my work. 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죠. My eyes glued to the screen. 아, 재밌는 표현입니다. My eyes glued to the screen. 내 눈은 화면에 붙어 있대요. 예, 우리가 우리말에도 이렇게 표현하는 때가 종종 있잖아요. 눈이 화면에 딱 붙어 있어. 예, 그만큼 열심히 몰입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My eyes glued to the screen, running on coffee until midnight. 자, 이 중에서 running on이라는 표현을 들으셨는데 뭔가로 버티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running on coffee, 커피로 버티는 거예요. Until midnight, 언제까지? 자정까지 커피로 버티죠 라고 해석합니다. And the next day, 그리고 다음 날은 it repeats. 뭐래요? 그게 반복돼요 라고 했습니다.

things I like on the weekends. 뭘 할 시간조차 없다고 했죠? The things I like on the weekends. 주말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시간조차 없다라는 얘기죠. Every day I list down all the things. 나는 매일 모든 것들을 적어 내려간대요. I list down all the things I have to get done. 내가 끝내야 할 일들을, 마쳐야 할 일들을 적어 내려가죠. But, 하지만, the list keeps on growing. 뭐래요? 그 목록은 계속 keeps on growing. 늘어나네요. 라는 뜻입니다. And I've only got two hands.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감당이 안 되네요. 라고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I've only got two hands. 직역을 한다면,

너무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라고 해석하실 수 있겠죠? 난 요즘 삶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요. 라고도 해석 가능합니다. I've been too caught up in life. 어렵지 않죠? Been running round and round. 자, 이 중에 been running이라는 구를 먼저 들으셨는데 계속 뭐뭐를 해온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round and round가 붙어 있으니까 빙글빙글 반복해서 계속 정신없이 반복만 해왔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I feel like I'm going in circles 이런 표현과도 대체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I've been stuck in the same routine. 이 문장도 가능하겠죠? Always trying to get things done. 이 소절도 들렸어요. Always trying to get things done. 항상 뭔가를 끝마치려고만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Can we stop for a while and slow it down? 이라고 마무리 부분을 들으셨어요. 우리 잠깐 Can we stop for a while? 잠깐 멈추고 and slow it down? 좀 천천히 갈 수 있을까요? 천천히 가면 안 될까요? 라는 말이겠죠. 굉장히 현실적인 가사이고 예를 들어서 번아웃이 왔을 때 혹은 매너리즘에 왔을 때 그럴 때 들으면 굉장히 공감이 되는 가사입니다. 그럼 이 곡 들어볼게요. Emily C의 Autopilot.

0: plate 이처럼 접시라는 단어를 활용을 한 그런 표현도 있죠. I've got too much on my plate. 내 접시 위에 일이 너무 많아 라는 거죠. It's too much for me right now. 아, 이렇게도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 요즘 너무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I've been too caught up in life. I've been too caught up in life. 라는 표현으로 나타냈습니다. It's been pretty hectic these days. 이 표현도 추천드릴게요. 아주 유용하죠? 그럼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 It's been a rough week. It's been a rough week. It's been a rough week. 두 번째, 감당이 안 되네요. I've only got two hands. I've only got two hands. I've only got two hands. 세 번째, 요즘 너무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I've been too caught up in life. I've been too caught up in life. I've been too caught up in life. 네,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장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오늘도 열심히 영어 공부 잘 하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요.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우리만의 댄스 신고식 굿모닝 메이크업 댄스 1999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잠결에 유언님 목소리가 들려서 일어났어요. 댄스 타임 코너 시간이 되면 노래가 신이 나서 저도 같이 스트레칭도 하고 훌라후프도 돌려요. 오늘은 저도 신청해봅니다. 화사 I love my body. 그러셨군요. 근데 진짜 이 코너를 우리 상하 가족분들께서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들으시면서 이렇게 1999님처럼 신청곡이 있다 하시면은 언제든지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화사의 I love my body.

제가 오늘 2365님까지 이렇게 운동으로 인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유, 우리 미라클 운동러들 9767님 그리고 2365님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엄마의 레이더엔 사각지대는 없다.
1: 야야 유원아 유원아 이리 와봐라.
2: 아빠 왜 그래 뭔데 이렇게 수근수근 얘기해. 야,
1: 조용히 해. 어? 그 요거 네 방 그 옷장에 좀 숨겨놔.
2: 이게 뭔데? 골프채? 아빠 골프채 샀어?
1: 쉬, 엄마 들어. 엄마 들어. 야 조용히 말해.
2: 와, 좀 비싸 보이는데? 얼마 줬어? 한 20만 원 줬어?
1: 아이 저 세상 물증부는 뭘 20만 원이. 아빠 이번에 어? 골프계 명품 하나 마련했어 이거. 어? 이거 채 하나에 어?
2: 어, 얼마야?
1: 아니, 말하면 큰일 나.
2: 아니, 엄마 알면 난리 나겠네. 얼마나 비싼 거 산 거야.
1: 그러니까 숨겨놓으라는 거야. 안방에 두면 엄마한테 100% 걸려. 그러니까 네 옷장에 걸어두고 너 얼마 전에 옷 정리했잖아. 어? 그 옷 정리하기 전이랑 후랑 똑같아만 보니까. 어? 거기 뒤에 좀 놔둬. 어? 그거 절대 안 보이겠다고.
2: 아빠, 이제 지금 내 옷장 완전 깨끗하거든.
1: 아무튼 걸리지 않게 거기 다 뒤에 좀 숨겨놔. 곧 라운딩 간단 말이야. 갈 때 이거 들고 가서 자랑 한번 해야지.
2: 알았어. 얼마 줄 건데?
1: 뭘 또, 아이씨, 한 장이면 돼? 어? 아이씨, 주말까지만 잘 숨겨놔, 알았지?
2: 두 장. 아, 엄마 뭐 모르게 두 장? 내가 잘 숨겨놓고 있을게. 걱정 마, 아빠.
1: 알았어, 두 장.
2: 다녀왔습니다. 이거 뭐야? 골프채 왜 거실에 나와있지?
3: 허유완, 너 솔직하게 얘기해. 아빠가 얼마 준다 그랬어, 어?
2: 엄마, 그것도 어떻게 알았어? 아니, 골프채 어떻게 찾았어?
3: 네 아빠 들어올 때부터 내가 발걸음 듣고 알았어. 뭐 하나 이고지고 온다 했는데 그거 어디 갔나 했더니 딱 어디 갈 데가 어딨어 딱 보니까 너 방에 숨겨놨더만. 응? 아주 그냥 부녀가 쌍으로 흥! 응? 엄마를 속이려고 이제.
2: 아니 근데 나 진짜 감쪽같이 숨겨놨는데 절대 찾을 수 없는데? 우리 집에 CCTV 달아놓은 거 아니야?
3: 시끄럽고 어? 아빠한테 전화해서 오늘 빨리 들어오라 그래. 어? 내일 뭐 라운딩을 간다 어쩐다 내가 다 보니까 휴대폰에 뭐 떴더만. 어? 어? 박 사장님 내일 라운딩 아침에 아시죠? 가기는 어디가 아주 주말에 그냥 아주 와... 진짜 숨길 생각하지 마라 그래. 빨리 오라 그래.
2: 진짜 우리 엄마지만 무섭다 무서워. 대단해.

0: GOD 거짓말 듣고 오셨습니다.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은요. 엄마의 레이더엔 사각지대는 없다. 였습니다.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진짜 엄마들은요. 모르는 게 없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엄마 나 이거 뭐 어딨지? 라고 하면 다 찾아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1: 저도 지금 아내한테 자주 그럽니다.
0: 아, 진짜요? 아, 아내도 이제 철규 아나운서 아내분도 잘 찾아내세요?
1: 네, 그러니까 집안 정리를 네. 보통 아내가 제가 한다고 해도 네. 이제 본인만의 이제 루틴이 있고 두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다시 하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제가 찾으려고 하면은 여기 네.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해서 다 찾아주고 하죠.
0: 아, 그래서 아시는구나. 청소를 이제 하니까.
1: 그리고 전 이 사연 보면서
0: 네.
1: 저는 이제 그 어머니한테 공감이 좀 됐던 게
0: 네.
1: 제가 어릴 때 이제 아이들은 보통 양치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꼭 거짓말을 한 번씩 해요. 막 양치했어? 이렇게 하면 에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0: 네.
1: 거짓말하지 마라 너 양치 안 했지? 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네. 어머니가 칫솔에 묻은 물기를 이렇게 쫙 보고
0: 아,
1: 물이 안 묻어 있으니까 양치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0: 와,
1: 그래서 제가
0: 했까지? 네.
1: 했어 했다가 네. 아주 등짝 스매시 맞고 한번 하러 다시 가라고.
0: 아, 근데 엄마들이 네, 진짜 눈치가 장난이 아닌 게 이렇게 물증이 있는 경우에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친구들이랑 뭐 외박을 하거나 그럴 때 엄마한테 아, 나 오늘 숙직이야. 숙직이어가지고 일 있어 하는데 거짓말 치지 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진짜 숙직이 있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는지 그래서 왜 무조건 엄마한테 내가 얘기하면 거짓말이래?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 언제 숙직했잖아. 숙직 보통 한 달 반 정도 돌아오잖아. 근데 왜 벌써 숙직이야? 아, 나 선배님이랑 바꿨어 하면 너 다음 숙직 언제 안에 부를 거야? 이런 식으로 너무
1: 유원 씨도 되게 뻔뻔하게 계속 거짓말을 하네요.
0: 네.
1: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0: 제가 또 거짓말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 들켜서 좀 티가 나서 그 미묘한 차이를 아시는 것 같아요.
1: 아마 그 표정에서,
0: 아니, 표정에서.
1: 자신감이 없는 게 좀 느껴지나
0: 아, 맞아,
1: 봐요.
0: 맞아. 엄마들은 진짜 모르는 게 없고 아마 우리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 중에도 어머니들께서 많이 들으시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1: 그리고 좀 궁금해요.
0: 궁금해요, 진짜.
1: 가끔 저희 어머니는 그냥 일단은 던질 때가 있거든요.
0: 네.
1: 그때

0: 그래 이렇게 하면은 또 지나가듯이 얘기하니까 또 걸리는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똑바로 보면 똑바로 했다가 걸리고 이게 어떻게 반응을 해야 안 걸릴지 잘 모르겠어요.
1: 근데 우리의 문제점이 안 걸릴만한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토크가 계속 어떻게 하면 안 걸리지? 어떻게 아니, 아는 거지? 이런 아니, 식으로 가니까
0: 엄마한테 모든 걸 다 공유할 순 없잖아요.
1: 그러니까요. 항상 완벽하게만 살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우리 엄마들도 근데
0: 좀 봐주세요.
1: 넘어가 주세요 좀.
0: 좀 봐주세요.
1: 한 번쯤 넘어가 주세요.
0: 아빠 골프 좀 치러 가자.
1: 그러니까 골프채 한번 살 수 있잖아요. 우리 엄마들의 어떤 의견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우리 상하 가족분들. 엄마들이 또 이렇게 들고 일어나시는 건 아닐지. 다들 의견이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자, 그리고 점점 우리 엄마 역할 철규 아나운서가 더 무서워지고 약간 폭력적인 엄마가 되는 것 같은데.
0: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엄마가 목소리가 클 뿐 되게 상냥합니다. 엄마가 절대 폭력적이지 않아요.
1: 어떤 연기를 보여주실지 기대해 보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롤러코스터에 숨길 수 없어요. 듣고 올게요. 내일 만나요.
0: 네, 내일 뵐게요.

롤러코스터 숨길 수가 없어요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적재 권진아의 빛나는 당신을 위해 이어서 듣고 올게요.

0: 클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가

0: 자.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브루노 마스의 I Just Might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0: 89.1 항공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할 기장, 매일 오전 9시 음악 앨범 이현우,
1: 매일 오후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늘 그랬듯 저희의 목적지는 단 한 곳,
0: 여러분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잠시 후 이리과 함께 기내에는 창밖 풍경 같은 편안한 음악이 펼쳐지고
1: 유쾌하고 따뜻

0: 폴킴도 있습니다. 모든 날 모든 낮 12시에 만나요. 폴킴의 가요광장.
1: 살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2: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0: 치과 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1: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바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2210님, 저희 팀 막내가 본인 휴대폰에 온 문자를 봐달라는데 글씨가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폰을 멀찌감치 떨어뜨렸더니 와, 우리 엄마도 폰 그렇게 봐요 하는 거 있죠. 막내 어머님이 저랑 동갑이래요. 아, 노안도 서러운데 엄마, 아, 충격. 3, 2, 1. 많이 충격받으신 것 같은데,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또 팀 막내랑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엄마랑 동갑인 게 큰 공통점이죠, 그죠? 네. 막내 직원과 조금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일단 그 휴대전화를 이렇게 막 보여주는 이런 어떤 그 소통과 교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심리적인 거리가 가까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비스트의 샷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저랑 공통점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까? 네, 우린 이런 공통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 사연 주십시오. 뭐 음악 취향도 좋고 유머 코드도 좋고 뭐 쓰다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비슷한 점들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아침에 잠 깨는 거죠. 당신의 모닝 파트너 조정식의 FM 대행진 출발합니다.

조정식의 FM대행진 네, 5월 28일 목요일 시작했습니다. 2210님의 오늘의 주제곡 비스트의 샥으로 시작했고요. 2210님께는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서울 파머스에서 100% 착즙 배도라지즙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45님 저도 억지 공감 잘한다는 얘기 자주 들어요. 아니 이게 제가 공통점을 보내다

0: 늦는다 뭐 이런 문자들. 네, 아, 고맙습니다. 아, 괜히 또 여쭤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오전부터 참그 잠도 잘 깨고 기분도 좋고 그러네요, 그죠? 예. 김수신님, 폰이랑도 멀어지고 막내랑도 멀어지시죠? 하셨는데, 그 굳이 또 뭐, 그니까 막내 팀원이랑 잘 지내면 좋지만 또 굳이 막 이렇게 잘 지내야 돼, 막 가까워야 돼, 나는 막 막내랑 격의 없이 지내는 그런 또 팀장이어야 돼, 뭐 그런 부담도 사실 가질 필요도 없고, 예. 뭐 그렇다고 요즘 박수 받는 세상도 아닌 것 같고요, 그죠? 예. 정미정 씨, 저도 식디처럼 앞머리가 길어서 앞이 잘안 보여요. 이번 주엔 잘라야겠어요. 고데기로 뽕을 한껏 올리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셨고, 이거 장이 예민한 게 조금 비슷, 뭐, 좋은 문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좋습니다. 날씨를 먼저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상청의 강혜종 씨와 함께 오늘 자세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혜종 씨, 좋은 아침!
1: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중부지방과 또 남부지방 곳곳으로

좀 사랑한 게내 죄다. 아, 뭐 이런 가사의 내용이고요. FT 아일랜드의 히트곡 중에 하나고요. 네. 아시겠죠? 네. 개인적으로 좀 이제 가창력 좀 지르시는 분들 있죠? 좀 많이 도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0: 안녕하십니까?
1: 네.
0: 아니 근데 요즘은 무슨 60대도 할 수 있다라는 문장 자체가 안 통하는 시대예요.
1: 아, 아직 할 수 있죠.
0: 아니 저보다 힘 더 센 형님들이 더 많은데요. 60대 형님들 중에서.
1: 네. 아, 뭐 가능해요. 여자고. 네.
0: 아니 그 뭐야? 그 FT 아일랜드
1: 예.

게시판 확인하시고 선물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도현 씨도 아 그것 때문에 남친이 올리브 오일을 또 질렀어요 하셨고요. 예, 9863님도 오늘 또 지식 하나 쌓아가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답도 많이 오고 있는데요. 우리 그 임지선 씨가 반숙미 반숙미 반숙미 빵 오전 7시 20분에 이런 또 오답을 그쵸? 아 이런 소중한 또 우리 청취자님이십니다. 지선 씨. 자 그리고 우리 명구 씨가 식디 패션은 미숙 보내셨고요. 네. 이현경 씨 김종서가 부릅니다. 아름다운 고속. 좋아요. 이렇게 슬슬 시동을 같이 올리면서

박혜연 씨, 귄카 팽현숙까지 오답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이따 또 우리 퀴즈 고스톱하고 또 오답 가지고 또 신명나게 놀아볼 거니까요. 미리 좀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준비 아시겠죠? 기다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오늘도 평화로운 쿨 FM 하우스 이곳에 새로운 DJ들이 입주했다고 하는데요.
4: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DJ하는 폴킴입니다. 저랑 라디오 한잔 어떠세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5: Hi guys, it's Gabby. 다들 우리 집에 놀러오는 거 웰컴이에요. 매일 오후 2시엔 가비의 슈퍼 라디오.
3: 하루치 힐링과 에너지 제가 제일 먼저 전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렉

0: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좀 적용이 돼야 돼요.
1: 자. 이 내용이 SNS에 올라왔다. 그럼 바로 좋아요 누르고 비행기 버튼 눌러서 공유하고 막 여기저기 스토리 여기저기 올리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루 종일 SNS만 붙잡고 낄낄대면 손은 누가 낄 거야 손은.
2: 어서오세요. 개그맨 박영진 씨예요.
1: 박영진입니다.
2: 오늘 뭐 또 좀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무슨 얘기입니까?
1: 소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을 잘 키우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영국에서 의료 전문가 단체에서 이게 조사를 딱 했어요. 이거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SNS는 현대판 흡연이나 다름없다. 흡연이나 다름없다.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지금.
2: 안 그래도 호주에서 작년 그 12월이었나요? 그때부터 청소년들의 SNS 이용이 금지되고 있잖아요. 현재 영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1: SNS와 스마트폰 사용 문제, 이 문제가 담배 흡연으로 생기는 문제, 또 자동차 안전벨트 의무화 이거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렇게 의료계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근에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다음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이 늘어났다는 거야 이거.
2: 그렇다면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1: 자, 놀라지 마세요. 이게 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454명에게 조사를 한 내용인데, 이게 일단 SNS에서 만난 가상의 친구와 말해도 되나? 동반 자살을 시도하고 응급실에 오나? 무서워라. SNS에서 본 고문 영상을 보고 가족을 죽이겠다 위협. 이런.
2: 어머나 세상에 무슨 일이야?
1: 이런 게. 또 그런 영상에 집착해서는 실제 반려동물을 죽인 아이도 있고.
2: 어머.
1: 아침부터 참. 심지어 SNS 보느라고 하루 종일

자, 보겠습니다. 9991님 안녕하세요. 방배동 20일 만에 구조된 스윙스입니다. 외형은 야위였지만 건강검진 이상 없어요. 요거는 사실 좀 잘 빠지면 또 굉장히 매력적인 그 느낌이에요. 스윙스 씨 그 어떤 외형 자체가 굉장히 사실 매력적인 얼굴이에요. 눈매도 그렇고 굉장히 남자답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20일 만에 구조가 됐으면 또 조금 더 이제 좀 또 얄쌍한 느낌으로 9991님 선물 드립니다. 6580님 사진까지 저희 자 여러분들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우리 그 6580님의 그 사진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약간 자 일단은 그 안녕하세요 대전의 원반입니다. 눈, 코, 입이 커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아니 굉장히 그 미남이세요. 미남이신데 지금 사진 자체가 조금 이제 연식이 돼서 그런지 태국의 그 왕실 결혼식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아니 일단 약간 국내 느낌이 좀 안 나요 사진에서. 약간 그 2000년 전후에 태국의 왕실 그 결혼식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아내분도 굉장히 미인이시고 선남 선녀시네요. 그리고 사진의 일부를 자른 거죠. 그 남편분이 본인 위주로 사진을 이렇게 지금 아내분은 굉장히 그 다 잘려 있고 본인 위주로 이렇게 또 사진을 보내주셔서 인상 너무 좋으시고 원반이요. 좋습니다. 선물 드립니다. 7528님 대얼장 대구 얼핏 보면 장난 이런 게 호감도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유명인을 이렇게 닉네임에 넣을 때는 내가 스스로 이 사람이랑 닮았다라고 주장을 하기보다는 얼핏 보면 앞서도 이제 20일 만에 구조된 뭐 이런 표현들 매력적입니다. 기대감이 있어요. 장나라 언니 닮았다는 말 좀 들었어요. 7528님 선물 드립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도 좀 본인만의 어필을 좀 하면서 들어가면 좋지. 로테이션 할 때마다 하늘이 보내준 내 사랑을 그토록

0: 보름지기 인기 DJ의 덕목이라면 기쁜 일에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는 거.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그게 뭐든 격하게 축하해드리는 게 저의 그 본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석채림님의 사연부터 보겠습니다. 혈육의 결혼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결혼하시는 광영 오빠 민지 언니 결혼을 축하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축하. 아, 네, 채림 씨 주변 사람을 참 잘 챙겨요. 인천 유나이티드 광성중학교 축구부 전국 소년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선수들, 친구들 그리고 코치님들 모두 축하. 2786님 드디어 오늘 3년 만에 교정기를 뺀다고 합니다. 이제는 카레를 마음 편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콩나물 들어간 해물찜도 먹을 수가 있어요. 축하. 은하씨 사무실 막내 신영주씨의 생일입니다. 선배가 일이 힘든데 안 도망가고 성실히 출근해줘서 고맙다고 오늘도 파이팅하라고 영주씨 생일을 은하씨가 축하하고 있습니다. 축하. 한 달 숨 고르기를 하셨던 7357님의 남편분께서 오늘 면접 보러 갑니다. 쫄지 말고 마음에 들면 바로 집으로 오라는. 너무 든든하다. 우리가 원하는 응원은 이런 거예요.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마음에 들지 안 들면 이제 돌아와 집에. 에? 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 자, 이렇게 2부 마무리하고 3부로 올게요.
1: 무너질까 불이라도 날까 오래 비워둔 집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그대로 두면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소유자의 관리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요.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FM대행진 조정식의 FM대행진
1: 목적지까지 신나게 재미나게 가봅니다. 약간의 눈치, 조금의 긴장, 화려한 선물로 귀하게 모실게요. 가시는 걸음걸음 정식이랑 함께요. 퀴즈 고스톱.

왕실 건강 비법이 담긴 정관장 궁정비차와 함께합니다. 조정식과 같이 가는 출근길 퀴즈 고스톱 퀴즈 참가자와 같은 목적지로 향하고 계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8910으로 응원 문자 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마친 분이 1번부터 5번 번호 뽑아서 백화점 상품권 20만원권 블랙박스 혈당 차 세트 블루투스 이어폰 중에 골라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꽝이 있으니까 번호를 잘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꽝은 선물

0: 있습니다. 김해 장유의 건우님입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네.
0: 어제보다 전화 감이 훨씬 좋네요.
1: 안 멀어졌나요? 어제는 서울이었는데.
0: 서울이 오히려 좀 안 좋은 느낌이었어요. 집에서가 훨씬 좋네요.
1: 아, 네. 맞아요. 네.
0: 건우도 있나요?
1: 네네.
0: 건우 있고 남편분도 계세요?

0: 여보세요, 건우야?
1: 네.
0: 네네. 건우, 우리 엄마 그 응원 준비됐습니까?
1: 네.
0: 네, 그렇군요. 건우는 좀 그 언제 내가 좀 사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5학년 때, 초등학교?
0: 네, 잘 안 들리거든요?
1: 초등학교 5학년 됐을 때.
0: 아, 5학년 됐을 때 갑자기 내가 이제 사춘기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군요?
1: 네.
0: 아, 그렇군. 근데 삼촌이 봤을 때는 아직 사춘기 아닌 것 같아요. 건우야.
1: 네.
0: 응원 한번 가볼까요?
1: 네.
0: 좋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이니까 엄마 꼭 이기도록 응원 힘차게 해주세요.
1: 네.
0: 둘, 셋!
1: 엄마, 힘내세요.

0: 건우야.
1: 네.
0: 사춘기에는 엄마 힘내세요 잘 안 불러줘요.
1: 그래요?
0: 건우, 아, 이거는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계속 그 우리 야구팀에 응원가로 가다가 오늘은 또 엄마 힘내세요로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또 응원을 해줬어요. 엄마한테 혹시 또 라디오 통해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옆에 있지만.
1: 엄마 꼭 치즈 맞춰 화이팅.
0: 네, 아, 고맙습니다. 엄마 바꿔주세요.
2: 여보세요.
0: 네, 우리 그 세 가족 같이 있나요?
2: 아, 누나도 있어요. 누나.
0: 아, 건우 누나?
2: 네네.
0: 건우 누나는 안 받는다고 하나요, 전화?
2: 아, 잠깐만요.
0: 네. 아니, 5승까지 도전을 하면서 건우 또 누나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네. 누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자기소개요?
0: 네.
3: 중학교 3학년 건우 누나.
0: 어, 그렇군요. 건우랑 뭔가 좀 묘하게 톤이 비슷한 게 있어요. 자, 엄마 오늘 이길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습니까?
3: 이길 것 같아요.
0: 아, 이길 것 같아요?
3: 네.
0: 엄마 파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둘, 셋!
3: 파이팅!
0: 네. 자, 오늘 그 네 가족 다 동시에 도전을 합니다. 건우님!
3: 네.
0: 네, 오늘 뭐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늘 그랬던 것처럼 퀴즈 잘 풀어주시고요.
3: 네.
0: 네, 그리고 그 많은 청취자분들이 건우는 아직 그 사춘기가 아니다.
2: 아, 노래는 제가 부탁했어요, 어제부터.
0: 아, 그래요? 아, 아니, 건우. 네. 사춘기가 뭐, 오는 게 뭐 꼭 좋은 것도 아니고, 건우는 아직 에, 사춘기가 오지 않았다. 결론을 내면서 네. 이따 퀴즈로 뵙겠습니다.
3: 네.
0: 그리고 지금 유미 씨 같은 경우에 누나도 아직 사춘기가 아니다. 너무 착하다. 아. 맞습니다. 이따 뵐게요. 파이팅!
3: 네.
0: 네. 김의 장유의 건우님이셨고요. 자, 아, 오늘 5승에 도전을 하시는데 백화점 상품권을 향해 가는데 도전자를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꼭 소개해야 되는 문자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서종원 씨가 식디 생각보다 잘생겼네요. 문자가 와서 좀 짬 내서 소개해드립니다. 4892님이 도전을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식디
4: 안녕하세요.
0: 교육 마지막 날 퀴즈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네, 닉네임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4: 네, 언니입니다.
0: 언니?
4: 네.
0: 이게 무슨 뜻이에요?
4: 아, 저희 강아지 이름이 언니입니다.
0: 어, 되게 특이하다. 왜 언니로 지으셨어요?
4: 양파, 이렇게 까도까도 이런 매력이 있다. 예, 그래서 언니입니다.
0: 언니언은 언니언의 언니?
4: 예, 예.
0: 아, 좋습니다. 목적지는 어디세요?
4: 지금 경기도 광주로 가고 있습니다.
0: 어디에서요?
4: 화성에서요.
0: 어, 그렇구나. 운전 중이신 건 아니죠?
4: 예.
0: 예, 예. 그 운전자가 따로 있습니까?
4: 예, 아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습니다.
0: 아내분이 옆에서 있고. 어.
4: 예.
0: 그 두 분이 같이 라디오를 좀 같이 즐기시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4: 아, 원래 아내가 자주 듣는데요. 근데 아침에 자주 듣는데 이제 제가 같이 학원을 가고 있는데
0: 예.
4: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듣게 됐고 근데 되게 아침에 좀 처지잖아요.
0: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없다면.
4: 이렇게 식대를 들으면서 네. 좋은 에너지를 받고 매번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0: 아, 에너지 많이 받으셨어요?
4: 예.
0: 아,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학원을 오전에 같이 가시는 거예요?
4: 아, 타일이요. 타일 기능.
0: 타일 기능?
4: 네.
0: 그게 뭐예요?
4: 아, 벽에 붙이는 타일.
0: 아, 타일.
4: 네, 네.
0: 두 분이 같이 배우셨어요?
4: 네.
0: 오, 그렇구나. 지금은 이제 마무리하셨고요.
4: 아, 오늘이 마지막 날이요.
0: 아, 지금도 그러면 학원을 가고 계신 거예요?

0: 그런 느낌?
1: 네.
0: 그런 느낌이 좀 느껴져요. 남편분 좀 바꿔봐 주세요.
1: 네.
2: 예, 오세요.
0: 제가 좀 정확하게 짚지 않았나요? 그쵸?
2: 네.
0: 그죠?
2: 어느 정도.
0: 여기 그 자기소개에는 그 바비킴 성대모사가 가능하다고 써 있는데 저희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2: 네.
0: 그래요. 좋습니다. 좀 자신감 있게. 어떻게, 모창으로 갑니까? 아니면 성대모사입니까?
2: 성대모사로.
0: 성대모사로. 오케이. 둘, 셋.
2: 사랑의 대구 사이버 대학. 대구 사이버 대학교. 사랑해요.
0: 모창 아닌가요? 좋습니다. 아내분이 좋아하는 개인기인가 봐요.
2: 예.
0: 네. 아, 좋습니다. 우리 그 뭐야, 응원 문자가 많이 오고 있어요. 최응숙님께서 언니님 퀴즈 엄청 잘 푸실 목소리 톤이에요. 1승 허실 듯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오늘 그 파이팅입니다.
2: 네. 파이팅. 네.
0: 자, 우리 언니님과 건우네가 맞붙습니다. 온 가족이 지금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 가족 인사 나누십시오.
3: 안녕하세요.
0: 네, 자, 오늘 경쟁을 함께 하실 거고요. 구호 연습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2: 아니,
0: 거의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외쳤을 때는 오늘은 기회가 언니님에게 갑니다. 언니님이 끝번호가 2이기 때문에 언니님에게 가고요. 자, 우리 그 이원호 씨가 사춘기의 정의를 지금 남겨주셨습니다. 이 말을 해야 사춘기래요. 방문 그 방금 세게 닫은 거 내가 닫은 거 아니야. 바람이 닫은 거야. 이 얘기를 해야지 사춘기다. 네, 우리 정선 씨가 요즘 애들 부끄러워서 말 잘 안 하는데 건우랑 건우 누나 너무 용기 있어요. 뭐 잘하실 것 같아요. 이런 문자도 도착을 했습니다. 자, 두 분 기회는 한 번이고요. 제가 문제를 낼 때 중간에 제 문제 끊고 그냥 외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한 번이라는 거를 꼭 명심하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3: 네.
0: 좋습니다. 문제

0: 늘 그 사랑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저희 엄마 너무 사랑하고요. 그다음에 네. 잘해주는 거 없는데 늘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해주는 남편도 고맙고요. 늘 건강하고 씩씩하게 탈 없이 살아주는 아이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1: 아 그렇습니다. 예, 또 다 우리 건우님의 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4일 동안 함께하면서 좋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건우님.
0: 네, 식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에너지가 너무 밝아서 너무 좋아요.
1: 아, 더 열심히 할

자, 오늘 제 시간에 도착을 하셔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요. 많이들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아직도 지금 그 KCM 형님 안 일어나셨나고 문자들 많이 보내시는데, 아, 권은중 작가님 오늘 일어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답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일단은 최경란 씨가 칠순된 우리 영감 철드는 게 내 소원이라고.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안 보내셔도 되는데, 경란 씨 선물 드립니다. 네, 저희가 해물 밀키트 세트 드립니다. 네, 상쾌한 아침 DJ 허유원 많이 도착했고요. 아, 4297님 문자 읽어도 될지 모르겠네요. 아, 땀날 때 만세하면

0: 네, 간추린 모닝뉴스 KBS 오현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첫 번째 네. 뉴스는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1: 네.
0: 사고 원인 규명과 또 사고로 훼손된 철로 복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1: 네, 경찰은 사고 이튿날인 어제 새벽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현장 정밀 감식을 진행을 했고요. 고가 철거가 절차대로 진행 중이었는지 또 붕괴 조짐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안전진단을 한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번 사고 여파로 KTX와 무궁화호 등 130여 개 열차의 운행이 중지되거나 또 운행 구간이 좀 변경됐는데요. 어제 전체 열차 운행률은 80% 정도 수준이고 오늘도 한 80%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철로 복구는 금요일 밤까지 마무리하고 토요일 첫자부터는 정상 운행을 하는 게 목표인데 좀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사고 수습 상황에 따라서 지금 출발역, 도착역이 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열차를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시기 전에 모바일 앱 코레일톡 그리고 코레일 홈페이지 아니면 철도 고객센터 1588-7788로 전화를 하셔서 타고 가실 열차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자, 다음 뉴스는 삼성전자 임금 협상 합의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인데요. 파업 사태는 일단락이 됐지만 노노 갈등이 남아 있다고요?
1: 네, 그 지난 22일부터 어제까지 엿새 동안 찬반 투표를 해서 투표율 95.5%, 찬성률 73.7%로 이제 노사가 협상한 잠정 합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다만 반도체 부문과 완제품 부문 노조의 투표율과 찬성률이 차이가 좀 있었는데요. 반도체 부분이 중심이 된 노조인 초기업 노조의 투표율은 96.5%, 찬성률은 80.6%였습니다. 그런데 완제품 부문 직원이 다수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투표율은 89%, 찬성률은 21.1%에 불과했거든요. 투표율은 약간의 차이를 보였고 찬성률은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 잠정 합의안에 반도체 부문은 최대 6억 원, 완제품 부문은 600만 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받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완제품의 성과

0: 아주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3: 격리나라.
4: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5: 무서워, 너무 무서워.
6: 약속 나간 와이프한테 데리러 가겠다고 했는데요. 급구 괜찮다고 해서 그냥 집에 있었는데 와이프가 현관문을 다 때려 부술 듯이 들어와서 갑자기 신발 정리를 할 때요. 아, 이거 갔어야 됐나.
5: 갔어야 했어요.
6: 막 뭐가 우당탕탕 막 신발장 여는 소리 막 꽝꽝꽝꽝 쿵쾅쿵쾅 신발도 막 이렇게 내려놔.
5: 힘든 가장들을 응원합니다. 이현우의 음악 앨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하더라. 어. 하지만 재미는 없었어.
1: 내가 없으니까.
2: 순발력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0: 어떤 순발력?
1: 어떤 순발력이요?
2: 아니 근데 대본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아 그러면서 제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네. 저의 존재감 약간.
0: 어. 좀 약. 네. 양손으로 좀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요? 오늘 빈손이시네. 초록색 옷도 입고.
1: 그리고 지난주 준비하셨 지난주 소원 못했던 열무김치 그대로 가져오셨.
0: 아 진짜요?
2: 아 왜냐면
0: 방송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네. 나 같으면은 저... 무슨...
2: 아니 제가 없으니까 전부 고기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거 무게를 잡아야겠다. 채소로.
1: 아 그럼요.
0: 아, 부장님 왔다.
1: 그 오다규님도 작가님 늦잠이 쉬도 있는데 눈치 없게 풀레온 나는 음식 갖고 오면 어쩌나 걱정이에요.
2: 제가 원래 눈치가 없습니다. 네.
0: 근데 오늘 이 화면에서 조금 덜 초록인데 오늘 완전 초록초록하세요 진짜.
3: 시계도 초록.
1: 네, 오늘 뭐 일을 바짝 깔고
0: 예, 예, 네. 예,
1: 시작을 합니다.
0: 오셨습니다.
1: 자 목요일에 맛있는 스타 조식 뷔페 작가님 오늘 지난주에 못했던 그 열무김치
2: 네.
1: 네, 2주 만에 꺼내는 날이군요.
2: 네 맞습니다. 네. 좀 익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여름이 좀 무덥잖아요. 그래서 네. 날씨가 더워지면 입맛이 없어지는데 이럴 때 집 나가려는 입맛을 꽉 잡아주는 상큼발랄한 음식 열무김치 오늘 합니다 드디어.
1: 오호.
2: 네. 열무는 이 가짜란 어림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열무라고 하는데요. 열무는 수분이 90%가 넘는 데다가 사각거리는 식감 때문에 열무 특유의 또 매운 향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김치를 담궜죠. 이렇게 담근 열무김치를 그 여름철 보리밥에 얹어서 쑥쑥 비벼 먹거나 또 시원하게 국수로 먹으면 별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겨울에 김장김치와 함께 여름의 추억을 담당하는 여름김치로 한국인에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여름 김치구나.
2: 여름 김치.
1: 우리 일주 씨는 열무 김치.
0: 아 좋아해요.
2: 어, 다행이다.
1: 어떻게 먹는 걸 좋아해요, 열무 김치?
0: 불고기에 이렇게 같이.
1: 그걸 우리가 흔히 그걸 페어링으로 볼 수 있는 열무 김치를. 그러니까 불고기에 사이드로 먹는 걸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0: 아, 그렇죠.
1: 약간 메인으로 질문을 드린 건데.
0: 아, 진짜요?
1: 열무가 메인으로 들어간 음식은 좀 보통 어때요? 지금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동치미 국수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열무김치? 것처럼 열무김치를 넣어서 비빈 비빔밥이라든지
0: 어, 뭐 칼국수집 가면 보리밥 조금 열무김치 주시잖아요. 그럴 때 먹었습니다.
2: 한입 정도는
0: 예, 예.
1: 누가 줄 때 예상치 않았는데 갑자기 사이드로 나올 때
0: 맞죠.
1: 그럴 때 이제 맛있게 먹는다.
0: 네네네.
1: 그런데 왜 불고기랑 특히 열무김치가 잘 어울리는 이유가 있나요?
0: 그 불고기가 살짝 간장 불고기로
1: 네.
0: 그 좀 넓적한 고기로 그 자잘자잘한 고기 말고요. 그 넓적한 고기를

0: 그래서 보리밥을 넣으면 발효가 천천히 돼서 주로 밀가루풀을 넣습니다.
1: 아. 우리 작가님은 열무김치랑 가장 잘 어울리는 조합이라든지 열무김치 요리 어떤 거 좋아하세요?
0: 저는 비빔밥을 옛날엔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소화력이 좀 떨어져서
2: 아이고, 아니,
0: 국수 좋아합니다. 근데 메밀국수를 좋아합니다. 메밀이 왜냐하면 소화력이 엄청 좋거든요.
1: 오, 메밀면을 삶아서.
2: 네, 열무국수가 그렇게 나와요?
0: 그쵸? 네. 요즘에는 메밀이 100% 메밀도 많이 나와서 100% 메밀에 열무국수 그러니까 그 열무김치를 넣어서 먹으면
1: 아직도 소화가 안 되시는군요.

0: 장소인데 열무김치는 그런 면에서 꽤 큰 용량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거죠.
1: 네. 오늘 좀 유난히
0: 네.
2: 서정적이십니다.
1: 그렇죠. 예. 이게 표현 자체가 일단 먼저 샴페인 같다 네. 해주셨고 두 번째로 수학 과학이 아닌 미술과 음악의 느낌이다.
2: 음식은 칼로리 저장소가 아니고 추억 저장소다.
1: 꽤 큰 용량의 추억을 저장한다.
0: 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요?
1: 아니 오늘 좀 이렇게 그 네. 원고의 어떤 그 표현 자체에서 네. 좀 지난주에 좀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시는 아니 어떤 그 꽤 큰 용량의 추억은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십니까?
0: 아 저요? 네. 저는 이제 시골 평상에서 그 둘러싸여서 이렇게 먹던 추억도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저희 형제 5남매예요. 그래서 이 열무김치를 많이 먹었거든요. 비빔밥을. 근데 그럴 때 안 싸웠어요. 어릴 때 워낙 음식 그

0: 치.
1: 치아나 베이베. 치아나 베이베.
2: 아, 에너지이죠.
3: 내일 출신은. 아.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네. 메시.
1: 메시.
3: 분위기를 그냥 혼자 바꿀 수 있는 이제 그런 선수랄까? 예.
2: 열무김치 국수 먹으러 가요.
1: 뭐야?
2: 메시에게 한 그릇 사주고 싶네요. 아, 이게 너무 좋아하시는데?
3: 메시고 우리 권우주 작가님은 이제 그 너무 잘하는 선수지만 가끔 이렇게 경기 흐름 확 끊는 선수.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부상 많은.
1: 부상 많은.
3: 약간 네이마르 느낌. 너무 잘하는데 자주 다쳐. 그래서 좀 자리를 비우고.
1: 와, 여기 한번 지각하면 진짜. 네.
3: 자, 좋습니다. 밸런스 게임 가보겠습니다. 열무김치를 얹으면 제일 맛있는 것은 밥이다 대 국수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하나, 둘, 셋.
1: 밥이다.
3: 아니, 아까 메밀.
2: 소화력이
3: 왜 이렇게
2: 소화력이 안 좋긴
3: 5분도 안 됐는데
2: 소화력이 안 좋긴 하지만 보리밥을 네. 좋아합니다.
3: 아 네. 그래요?
1: 아 근데 살짝 작가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열무 위에 올려서 고추장에 계란후라이 이렇게 딱

0: 보면서 계속 아, 그래. 약간 클레멘타인처럼 일주야 일주야 일어나
1: 일주
0: 힘을 내
1: 보고 있었는데. 아, 네.
0: 예. 이순옥님이 열무는 섬유질이 많아서 그런지 계속 씹으면 껌처럼 돼버리는데요. 혹시 좀 부들부들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2: 이게 잘 안 절여졌거나 아니면
0: 요리가 잘못됐다.
2: 아니, 그러니까 안 절여졌거나 네. 그리고 좀 뭐라고 하죠? 대가 여리여리한 걸 사셔야 되거든요. 아. 근데 대가 굉장히 그 뭐라고 하지? 강건한
0: 즐길
2: 걸.
0: 때.
2: 강건한 걸 사신 거죠.
0: 그러니까 그러면 좀 한여름 열무가 좀 더 즐기고 그럴까요?
2: 그렇죠.
0: 그러니까 좀 초여름이.
2: 네. 그래서 이게 좀 그 대가 여리여리한 게 맛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대가 아주 센 게 맛있는 게 아니라.
0: 지금도 그러니까 한 주 한 주 점점 이제 열무 대가.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열무김치를 했으면 지금 훨씬 더 맛있는 열무김치를 먹었을 텐데. 한 주가 아무래도 지난주에 좀 자리를 비우셔서.
2: 근데 강원도에서는 여리여리한 게 나옵니다. 네, 왜냐면
0: 너무 아쉽다. 지난주에 듣고 지난주에 주말에 담궈서 먹었으면
1: 그러네. 딱이었네.
0: 정말 껌처럼 이렇게 즐기지 않았을 텐데. 정말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 그 진짜 팀쿡만 아니어서.
2: 그래서 팀쿡 사장님이 네. 물러나신 건가요?
0: 그렇군요. 7912님께서 오늘 작가님 아직 지난주에 여파가 좀 있는 것 같네요. 프로 방송인으로 빨리 잊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2: 감사합니다. 네.
0: 이은주님께서 묵은 열무김치는 된장 넣어서 지짐 해먹어도 별미예요 하셨는데.
1: 오, 찜으로?
2: 맞습니다. 네.
0: 이게 여기... 약간 시래기 이렇게 하듯이.
2: 네, 맞습니다. 이렇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멸치를 넣고 지지면.
1: 멸치요?
2: 네, 살아납니다.
1: 멸치 말고 다른 건 넣으면 안 돼.
0: 그러니까 이제
2: 고기를 넣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0: 우리가 지난주에 했으면은 지져 먹지 않아도 되는데.
1: 그렇죠. 예.
0: 조금 지난주보다는 질겨져서
1: 지져야죠.
0: 네, 지져서 먹어요. 예. 네. 예, 열무김치를 그럼 이제 어렸을 때는 뭐 도시락 반찬으로도 많이 싸 가지고 뭐 그냥 뭐 상에서 빠지지 않는 김치였었던 거죠.
2: 아니, 열무김치가 이게 싸 가면 네. 발효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네. 터지거나 눈물이 샙니다. 그래서
1: 진짜요?
2: 열무김치 좋아하지만 저는 안 싸 갔고요. 그리고 저는 그 소세지를 계란 묻혀서 싸가던 네, 나름 변두리 중산층 네, 이어서
0: 진짜요?
2: 네.
0: 근데 이런 말씀은 처음 해주신 것 같아요. 항상 막 뭘 못 먹은 얘기만 해주시고
2: 서울에서
0: 뭐 바나나 먹고 울고 막 이런 얘기.
1: 맞아.
2: 그거는 못 먹은 게 아니라
1: 네. 아까 오남매 식탐 막 이렇게 네, 얘기하셨죠.
2: 바나나는 진짜 소풍 갈 때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건 뭐 부자건 가난하건 상관없이. 근데 그렇구나. 이제 그
0: 열무김치는 안 싸갔었다.
2: 그렇죠. 근데 싸우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뚜껑을 좀 열어놓더라고요 아침에.
0: 나는 그 친구들과는 조금 달랐다.
2: 그 친구들 걸 뺏어 먹었죠. 열무김치 너무 맛있으니까. 근데 싸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터지니까.
1: 아니 아까 작가님이 그 풀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잖아요. 네. 제가 그 보리풀 쓴 열무김치 한번 먹어본 적 있거든요. 근데 그 보리를 쪼 먹는 또 별미가 있더라고요.
2: 맞아요.
1: 맞죠,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풀 사실, 종류가 신기한 것 같아요.
2: 사실 이게 김치 담글 때 보리를 갈아서 넣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보리채로

0: 기능성 마스크팩, 호주 건강기능식품 신유빈의 마더네스트에서 프로폴리스 맥스 스프레이 선물 세트,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젤, 갈가리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스마트 블루투스 LED 스트립,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주식회사 산과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 세트,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립니다.
1: 작가님 은근 부르주 하셨네요. 프롤레타리아 같은 식자재만 소개하셔서 속을 뻔했어요. 안선영 씨, 저는 콩장이랑 단무지밖에 못 먹었는데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네요. 6356님도 바나나 진짜 할아버지 제사 때만 먹었어요. 차주미 씨 문자 우리 일주 씨가 좀 소개해 주시죠.
2: 괜찮을. 73년도입니다. 장조림 싸갔어요. 가난했어요.
1: 70년대 생들이랑 달라요. 왜냐면은 60년대 생이시기 때문에 70년대에는 그래도 우리가 맛있는 거를 좀 더 많이 싸가지고.
2: 주민이 이제 가난했다는 말씀이 이제 그래도 행복하고.
3: 네. 그렇죠. 네.
1: 지금 그래서 이제 일단 분위기 자체는 장조림으로 좀 다음 주 갔으면 좋겠다는
2: 좋죠.
1: 이야기가 네.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또 상류층도 매출이냐 아니면 고기냐에 또 따라.
2: 돼지 고기냐 소고기냐 이런 것도 좀 달라지거든요.
1: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2: 빠이빠이.
4: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안 그래도 복잡한 출근 길인데요. 고장난 차가 발생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작대교를 지나섭니다. 3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구리 암사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50분 정도는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일산 쪽 강변문을 보니까요. 비슷한 구간에서 막히고 있고요. 시간은 10분 정도 덜 걸리겠습니다. 구리방향 방화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정체고요. 성수에서 영동대교 쪽으로도 차가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의하류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강남 순환도로 성산 쪽으로 가신다면 서초터널 안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1차로 잘 피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분당서로 복정에서 탄천 1교 쪽으로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